0: 언젠가 닭 같은 선군의 힘이 발동을 시작했던 것이 2024년 5월인데 뭐 때문에 철야 정지는 하셨으면 뭐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고 다 잘 갔다 오는 유럽 여행 속에서 왜 고막이 파열됐나 뭐 그 얘기도 좀 잠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고요.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철야 정진하고 귀에서 중이염이 어려서 좀 아린 것이 있었는데 고름이 나왔었는데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요. 그 일정에 있어서 그냥 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는데 2주 동안 그 유럽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고막은 한번 터지면 다시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돼도 저는 아주 굉장히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돼가지고 코만 풀어도 그냥 고막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 한 2년 동안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이 파열될 때는 그 이비인후과에 가면 조그만 패치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이런 얘기는 대화는 잘 들립니까?
1: 지금 현재는 패치가 붙여있는 상태니까 조금 들립니다.
0: 어느 땐 또 전혀 안 들릴 때가 있고
1: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뭐 복압을 좀 이렇게 힘을 좀 줬다거나 그러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패치 붙이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0: 또 어느 때는 선명하게 잘 들릴 때도 없지 않죠?
1: 네네.
0: 네, 어느 때 선명하게 잘 들릴까? 근데요, 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충돌해서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죠?
1: 네, 생각 못 해봤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분은요, 많이 전생에 공부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처음에 오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우주의 곧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이제 이런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제 그 여기 표현을 굉장히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곧장 자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시 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 도반과 함께 중국의 6대 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이 숨긴 그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세생쟁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내가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끼는 것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인 밑에서 공부한 제가 알기로는 전생에 이 공부를 해서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금생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끼고 그 자식이를 바로 하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꼭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이런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전생에 잘 닿지 않으면은 아니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도 닦고 해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태어나서부터 요 때까지 또 요 때까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비교적 순조롭고 어떻게 보면 남이 부러울 정도로 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그렇게 되는데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귀염 그 삼대독자 외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0: 그리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직장 생활, 또 부인 간의 관계도 다 좋았다.
1: 네, 특별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없었죠. 그냥 내 얘기가 별로 틀리질 않았다.
1: 네.
0: 결론이 그렇게 되죠. 그럼 불교는 언제부터 믿게 됐고 그랬습니까?
1: 법사님 책을 만나면서부터 그 시절부터 불교를 만났습니다.
0: 언제요?
1: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0: 있는가?
1: 그전에는 이 불교라는 불자도 몰랐습니까?
0: 네네.
1: 부인도 역시 몰랐고요.
0: 예.
1: 그렇지만 상당히 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소리는 좀 들었죠?
0: 예.
1: 이게 전생에 다 같은 게.

0: 이게 지금 그 불교를 공부할 필요를 전혀 안 느꼈어요. 언제 불교를 시작을 했느냐? 깨지고 나서. 죄송합니다. 악담이 아니라 이건 뭐 깨져야 깨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예,
0: 깨지고 나신 뒤에 여기 유튜브를 보시게 됐죠. 그 깨진 게 먼저였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부하시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은 깨지게 하신 것은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내가 닭 같은 지혜의 선근이 그렇게 만들었다. 일단 고생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어가게 한 것은 누가 악마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선근이 그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선근이 그렇게 해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갔다면은 고막이 터진 것이 한탄해야 될 일입니까? 고마워야 될 일일까요?
1: 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까? 이것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감사하시지는 않았죠.
1: 예,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법사님 법문 일체 유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받쳐보고 싶었습니다.
0: 예. 이제 이렇게 갖고서 그래서요. 지금 이분이 이게 귀가한 것이 사실은 누가 보면 재앙이고,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뭐 다니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물어보신 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를 낫게 하느냐? 귀를 낫게 해서 정법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고막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됩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고맙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원망이다. 내 죄를 참회하려고 했습니까? 참회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참회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에 대한 분노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자꾸 참회해라. 참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를 자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근이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면서 불법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잘 나갔으면은 어떨까요? 고막도 안 생기고 그냥 그런 것도 안 생기고 잘 나갔다면 이 가르침 만나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비록 1992년에도 책을 꽂아놓고 읽지도 않았듯이 고막이 터지지 않았으면 유튜브 봐서 여기까지 찾아올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로 생각하지. 그건 말이 되죠?
1: 네네.
0: 그렇다면 고막 터진 것이 이 가르침을 만난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은 이 일은 고마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합니다를 자꾸 하는 길이 고막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거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기적적인 치유법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부작용도 없는 슬기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우리 주인이다 이 말을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은 같았고 이게 전생에 닦아서 거의 이 지경까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이 선지식 만난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많이 오래 했던 분 못지않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보면 많이 닦고 도통에 다 가까이 갔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내 올 곳으로 왔다. 집에 무슨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인 말고?
1: 아니요. 없습니다.
0: 아주 공부식이 딱 좋네. 부인께서도 이 공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0: 이거 동반 출가도 좋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 하늘부터 축복받고 이런 삶을 사신 것. 다 전생에 닦고 또 금생에도 잘 닦으라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좌고 우면 하시지 말고 이 공부 잘 하시고 가행정진 하시면서 특히 귀 아픈 데다 대고는 계속 감사합니다를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 탄탄대로를 열려서

그 재앙은 소멸이 되고 지혜는 점점 쌓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이게 할 말이 꽤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0: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0: 하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막장해태도연연하라 허려

병원은 한거 입질에 전국에서 1등 수자스님들이 다 이산 중에 정견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종무소에서는 이 한거 동안에 정견하는 수자스님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무난히 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옆으로 돌아볼 사이가 없이 앞만 보고 정진해서 이번 철에 대과를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입지 여산 조향전이라 입지를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입지를 세워야 된다 이라. 그래서 앞만 보고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막장 혜택 도연연하라. 혜택심을 내가지고 해마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든. 허련 타출 무공고를 하면은 허공고를 하면은 허련이 허공고를 잡아제치면은 총목무비 개괴선이라. 내 바라보는데 내 들리는데 어느 곳 없이 다 기계선이 아닐 수가 없다 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한 거는 법만이 성취한다고 봅니다. 일호지중에 한 트럭 가운데 트럭이 가늘고 미세하잖아요. 치찰토이 무일하고 대천세계 삼천세계 이 찰토를 트럭 안에 다 갖다 여도 넘치질 않나요. 일구지 내에 일구 안에

호 법계의 무본이라. 모든 법계를 일구 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가가 없다 이거라. 끝이 없다 이거라. 그런 도리가 우리 이번 한국 결제 동안에 해야 될 도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걷어내고 천사만사를 가지를 다 쳐버리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만 정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인인 각근하에 사람마다 다 자기 발밑에, 발밑에를 하면 그 발밑에도 있고 머리 위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청정본 해탈이라. 청정해가지고 본래부터 해탈대가 있어. 갱명 금일사 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일을 갖다가 밝히자 하면은, 밝히면은 별유 일춘광이라. 별로 별 세상에 한 봄빛이 비칠 것이다 이겁니다. 금일 결제 법문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

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즉 급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한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총립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한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태인사를 비롯해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

0: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를 올렸습니다. 종정예한 오지 않아도 될 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기발한 콘텐츠로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하안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운 수좌 스님들과 사부 대중 위로 엄중한 축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105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자세로 태산같이 굳은 뜻을 주문하며 게으른 마음인 해태심으로 세월만 보내지 않길 경책했습니다.
2: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입지를 세워야 된다 이라. 그래서 앞만 보고 정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해태심을 내 가지고 해마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든.
1: 이어 한 터럭 속에 삼천대천 세계를 담고 말 한마디에 온 법계를 포함하는 도리가 이번 안거 동안 해결해야 할 본분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본래부터 청정한 해탈의 성품이 그대로 갖춰져 있음을 설하며 화두를 다시 한번 철저히 밝혀낸다면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의 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2: 청정 본 해탈이라. 청정해가지고 본래부터 해탈대가 있어. 갱명 금일사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일을 갖다가 밝히자 하면은 별유 일춘광이라. 별로 별 세상에 한 봄빛이 비칠 것이다 이겁니다. 금일 결제 법문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하안거 결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법문 시간 단축 요청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참회를 올린 겁니다. 종정예하는 오지 않아도 될 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회의장님도 지난달 24일 부처님 오신 날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 조계종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3사 순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일정을 고려해 종정예하의 법문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진행으로 교계 안팎에서 종단의 권위와 법도가 손상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요식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이어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지난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병전을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웅 스님은 봉축 법요식에서 종정예하께 누를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진심 어린 참회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법회를 총괄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참회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종정예하의 답은 오히려 스님들을 위로하는 자비와 하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4: 근데 근본은 내가 잘못입니다. 그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깜짝이 됐는데 길게 해버리면
3: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귀한 손님들의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과오라며 집행부로 향한 교계 안팎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린 겁니다. 이어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꾸짖기보다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고 싶다며 지난 실수를 자책

0: 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 나는 평소에 그거 안 하면 잘한다 하고 싶지 잘 먹는다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와 잘한다 하노 이런 말을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글로벌에 인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뭐든지

0: 그 순간이 그러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러면 꼭 뭐 옛날이라고 해서 뭐 과거고 뭐 내 머리라서 미래가 아니거든. 그 순간에도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거든.
1: 사람이 하는 일에는 누구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생방송을 통해 종정예하의 자비롭고 친근한 면모가 그대로 전달돼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국민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간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의 탈권위적이고 유연한 면모를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가 직접 대중에게 보여줬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단 내부의 갈등이나 정관계와의 불편한 관계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더욱 바르게 세우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적 행사에 종단의 전통법도와 외빈 의전이 조화를 이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조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집행부와 이를 품어하는 최고 어른의 지혜가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정국 총림의 하안거 결재 현장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해인사를 비롯해 정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재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 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번뇌를 끊고 본래의 참나를 찾기 위한 집중수행 하안거가 어제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총림의 방장 스님들은 일제히 화두 수행을 강조하며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라는 서슬퍼런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는 특히 말과 글에 갇히지 않는 말후구 화두일화의 의미를 깊이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금일 결제 대중께서는 틈이 없이 공안의 화두를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철을 내 인생을 바꾸느냐? 못 바꾸고 또 생사윤회에 헤매고 사느냐? 가장 중대한 결제하는 날입니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3: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향현목대종사는 안거에 참된 의미를 설하며 철저한 자기성찰을 주문했습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정진의 채찍질을 더해 깨달음의 길로 접어드는 결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결제 대중께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정진의 성취를 거두고 또 이렇게 한 번 닦아나가는 이것이 해탈세계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열심히 분발해서 수행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3: 경어 만공 스님의 선풍이 설인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도 안거가 시작됐습니다.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는 보고 듣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뭘까 화두를 던지며 이번 여름 결제가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숨길이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6: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 결제. 한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3: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 역시 조사의 본래 뜻을 묻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자들의 눈을 깨웠습니다. 여산 정여대종사는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요달하면 때묻지 않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된다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이 코뿔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정진해 자성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7: 그래서 바깥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자신을 쌀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을 확 철저하게 깨달아서 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3: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의 본향을 찾아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한거 정진은 오는 음력 7월 보름 8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도 조실 지명대종사 법문으로 여름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지명 대종사는 아르마리를 경계하고 뼈를 깎는 화두 참구를 당부했습니다.

0: 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초여름의 무더위 속 법주사에 모인 수자 스님들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율주 무상대종사 주지 정덕 스님과 결제 대중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병원연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 대종사는 안거에 드는 수자 스님들을 향해 하안거 수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두를 통해 의식의 벽에 당당히 맞서 분별의 틀 자체를 부수는 치열한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2: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1: 이어 생사에 참된 의미를 짚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마저 온전히 내려놓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오직 화두를 타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2: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1: 세속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참나를 찾기 위해 선방으로 향한 스님들.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눈밝은 수행자의 출현을 염원하며 속리산의 여름이 뜨거운 구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불국사는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 축원과 박완규, 서경석 신도회 부회장 화한 봉헌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법문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참선이든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 진리를 깨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의지해 정진하길 당부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사전투표로 지역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지난 30일 주석사찰 청년사가 있는 양주시 장흥문화체육센터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지역 소멸위기와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지역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에겐 지식보단 덕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 우리가 잘 선출해서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0: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각종 DJ, 래퍼가 삼존불이 모셔진 법당에서 무대를 펼친 건데요. 공연 외에도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알리는 기발한 콘텐츠들이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불의성 법륜사 법당이 관세음보살을 연호하는 20대 청년들로 들썩입니다. 지난 30일 힙한 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 굿즈 제작사 해탈컴퍼니가 개최한 불라조화 페스티벌, 부처님 오신 날 애프터파티 현장. 해탈컴퍼니의 108일 불교 밴드 만들기 프로젝트로 탄생한 해골물의 데뷔곡 자비를 불태워로 관객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5: 단 100일 만에 이렇게 무대를 완성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너무나 감명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0: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1: DJ 패기굿과 DJ 반타, 래퍼 이윤재 등 장르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법당의 파격적인 변신에 고민도 많았지만 법륜사 주지, 성파당 해각 대종사는 창건 100주년을 한 해 앞둔 법륜사의 법륜이 더 젊고 더 아름답게 굴러가는 방편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2: 법륜을 굴기 위한 도량이거든요. 한 50년을 낮추어서 20대, 30대 맞추어서 가까이 가고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1: 공연과 함께 1층 저잣거리 존에서는 영천 목탁, 니르바나 등 다양한 불교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페스티벌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도 마련됐는데 사찰 음식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열무김치 국수가 관람객들의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3: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4: 이 뮤비를 미리 보고 왔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뭔가 제가 모르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6: 김치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5: 뱅어예요. 김치말이 국수가.
1: 이외에도 아기 부처님을 씻길 수 있는 관욕 체험,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일 카페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불자들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7: 우리 중생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종교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인연들이 잘 맺혀지면 분명히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또 해낼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1: 해탈 컴퍼니는 웃고 즐기는 휘발성 콘텐츠가 아닌 불교의 깊은 철학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8: 201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지난달 30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서 열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총성의 시대에 자비는 어떻게 평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종교와 전쟁,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또 부처와 예수, 공자 등 성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근본은 생명과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지리산 천은사가 장방선언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뉴욕에서 온 베이시스트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슨, 프랑스 출신 드러머 아르튀르 알라르, 기타리스트 마티스 파스코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계곡과 소나무 숲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재즈의 향연으로 관객들은 깊은 마음의 울림을 만끽했습니다. 매년 봄과 여름의 끝자락에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해온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초대해 로스트 피스즈를 주제로 쉐로브미, 저스트 더 샘 등 11곡을 선보였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대전 무형유산 이정호 단청장과 함께 불교 미술의 맥을 잇는 전통 미술관을 개관하고 불교 미술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개관식에서 주지 화람 스님은 보명사 전통 미술관이 사찰을 찾는 시민에겐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고 후학들에겐 불모의 길을 열어주는 배움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호 단청장은 전통 단청과 불화의 찬란한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천안 시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명사 전통미술관은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전통미술, 단청, 불화 기초반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미술 대중화에 앞장선단 계획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0: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나상도
7: 남궁진의
6: 그럼 열정!
8: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9: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8: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9: 지금도 이뻐요.
7: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8: 아유, 아닙니다.
7: 야, 진짜 너무 귀엽다.
8: 아, 그때 귀여웠는데.
7: 네.
8: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7: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8: 제가 해군에
9: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7: 네.
8: 저 재입대인데.
7: 다시 태어나도.
8: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견무신신 변제삼모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장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 장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응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보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제1년 내내 동서사방 주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반란 404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6: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9: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0: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보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8: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7: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

2시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대표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경절엔 신주야 신정주가신 주하

신 회목관 찰중생 시엠보구 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받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장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BTN 남성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오늘도 방청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오셔서 이 회차 갈수록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0: 감사합니다. 이제 산혜진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 또 불교의 가르침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가 내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제가 작게나마 씨앗을 심는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다 해보셨죠?
2: 네.
0: 네, 나 지금 충치가 있다.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충치가 생기죠. 제 도반 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 W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치과를 어머님하고 같이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치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치과는 저도 그런 치과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애기들이니까 충치죠. 뭐 대부분. 그죠? 뭐 심각한 이빨에 뭐 병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충치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그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충치가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치 9개라고 방송을 해줬대요. 이거 되게 특이해. 원장님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W 스님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막 킥킥 웃었대요. 저 이빨도 안 닦는 저놈. 이분은 13개가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셔서 입에 초콜릿을 물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 입에 초콜릿이 그냥 있대요. 그럼 또 먹는데요, 그거를 아침에.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3개 나올 만하죠. 충치 9개 인분이 13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로 비웃어야겠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산혜진미 강의를 들으시고 또 불교 심리학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때 물론 뭐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저기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세요? 불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분 빼면 다 불자예요. 저기 DNA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지인이 인연이 이거 들어봐요, 되게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고 뭐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좋은데. 제가 뭐라고 썼죠? 너무 빠지지 마라. 남자들의 주특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홉 개 보고 비웃은 W 스님이 자기가 몇 개였다고요? 13개. 아, 이거 실명을 밝히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요. 너무 밝히고 싶네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분은 아무데도 안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생각.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욕심, 자만, 분노, 외로움, 정말 안 빠져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산혜진미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엔 정말 위험할 만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정말 위험하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역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종교의 영역에 불교는 좀 빼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35살, 여기 3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0: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연세가 지긋하신 노장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울림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니까 잘못됐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이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스님이 고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준비된 답을 드립니다. 뭐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해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아, 질문해보세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손을 들을 때 걔를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왜냐면 그분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질문과 답변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걔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 질문해봐. 어디 사는 누군지 얘기하고 해봐. 그랬더니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9살짜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뿐인데 온 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종교의 교주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생을 맨발에 밥그릇 하나, 이 밥그릇 이름 뭐죠? 바로 하나를 들고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길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주로서 호황을 누리고 싶으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궁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맨발에 밥그릇을 들고 모든 대중에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언제 떠나셨느냐면 송납 80세에 열반하셨어요. 몇 년이죠? 아, 잘 안 되세요?
1: 45.
0: 45년을 길에서 사신 거예요. 맨발로. 전 신발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소방서에서 강의하니까 질문하시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신발 어디서 샀습니까? 좋아 보였대요. 신발도 없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그래서 몇 집 다니셨냐면 하루에 7집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게 모이면 먹고 안 모이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왕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45년의 세월 동안 나에게 열심히 소원 빌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를 얘기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셨을까요?

0: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26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저는 다시 꽃피우고 싶어요.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스님네들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영역에서 불교를 모르는 불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땅에서 구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교의 진리는 종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는 예외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이거 전에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네. 연기법, 무슨 법이냐면 박수 소리 생각하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뭐가 나오죠?
1: 소리.
0: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서? 행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저런 분들 좋아해요. 맞아요.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또 저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반가움이 일어나요. 맞죠? 제가 돈을 빌리고 떼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움이 일어나요. 두 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너와 내가 만나면 무언가가 중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가움일 때도 있고요. 미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싫을 때도 있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사람 보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 있잖아요. 예. 요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잖아요. 미움, 사랑, 분노. 이렇게 만나갖고 일어나게 된 그 중간의 것. 걔는, 소리는 왼손에 있던 건가요? 오른손에 있던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왼손에 있었던 겁니까? 오른손에 있었던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리가 나자마자 얘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왼손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오른손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는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이 소리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이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불교용어로 실체가 있으며

0: 우리가 쓰는 말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실체가 있고 존재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박수 딱 치고 나서 소리 줘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디 갔죠, 소리? 없어요. 제가 박수 소리만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반가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호사님?
1: 반가움이 생겼죠.
0: 반가움이 생겼죠. 그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반가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도 반가우셨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중간에서 반가움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반가움은, 그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체가 있으며 존재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미운 놈을 만났어요. 왼수 같은 걸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라디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질문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질문을 막 채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려고 하는데 정말 미운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연등에 요 꼬리표 달리죠? 예. 요 꼬리표에다가 그놈 이름 쓰고요. 여기에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0: 쓰라 그랬어요. 어, 그럼요. 쓰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쓰세요.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죽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생방송 라디오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썼겠어요, 그분이? 안 쓰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고 쳐요. 저를 엄청 미워한다고 쳐요, 거사님. 눈에서 지금 막 꿀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거사님들이 이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워한다고 치자고.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분 있죠?
3: 네, 있어요.
0: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저희 스님네들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도 내고요. 눈물도 나고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중간에 일어난 것이구나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배웁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예. 너 기분 나쁜 그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줘봐. 있으면. 못 드립니다. 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너의 온 우주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온 우주를 그 안으로 쑤셔넣어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팍 하고 어디선가 태어나서 온 나라고 하는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인연 되었을 때 이게 인연한테 연자예요. 인연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기자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어난 것은
2: 사라진다.
0: 사라진다. 또 내가 아니다. 그렇지. 또

0: 실체가 없다.
1: 그렇지. 실체가 없다. 그 얘기 해주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 되게 예쁘다 하는 이 기쁨, 아,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는 이 불쾌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2: 네.
1: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1초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연습만 하고 살아왔냐면, 저 사람 보고 생겨난 감정도 나, 이거 보고 생겨난 기분도 나, 모든 걸 나로 삼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로 삼고 그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얘기에? 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에요.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연기법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연기법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칙을 부처님 만드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갈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찰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몰랐기 때문이에요. 뭐를 몰랐을까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절에서 알려주는 게, 스님네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내용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실까, 저분이? 그거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외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큰 뭔가 베푸는,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거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내 그릇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기법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교의 교리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가르침을 스님네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출가자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승님께, 스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나요? 를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스승님께서 그래? 야,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승님은 눈이 밝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부했던 그 길을 이미 먼저 다 걸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릇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스승님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멘토를

0: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뵙고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큰 지표를 그분께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것을 얻는 것은 도의 모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1: 도반.
0: 도반이라고 썼습니다. 네, 도반. 이거 한문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 도자예요. 이게 짝 반자예요. 짝, 짝꿍. 그 무슨 뜻이죠?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2: 함께 걸어가는 친구.
0: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친구. 맞아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2: 미래를 위해서.
0: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짝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누굴까요?
3: 부부요.
0: 부부죠. 맞아요.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나의 짝이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하고 물어봤더니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해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는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떡해요? 도반의 인연을 맺었는데. 저는 부부, 친구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도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여나 내가 옆에 있는 길로 자칫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반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반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번에 교육, 애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쁜 교육을 시키면, 이거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아니죠, 교육이 없으면 무교육.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동물처럼 돼요. 이 동물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친구가 돼요. 얘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지.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리고 보만 선생님 앞에 있으면 어떡해요? 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지. 이런 티끌만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동물은요, 그게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돼요. 악마가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인연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교육으로 가득 차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 뭐 학업이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저는 절대로 남편분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을 애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랑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긴 엄청 싸웠지 맨날. 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맨날 논두렁으로 불러내갖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옛날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걸 안 보여주려고 남편 너 나와 일로.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저는 그게 어른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섞어서 애들에게 들려주는 집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는 아름다운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어른들이. 맞죠?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은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W 스님 있죠? 이 스님한테 제가 정말 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월드컵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살, 21살 이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들 보죠. 근데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좋아해요? 이 스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하고 월드컵 그 경기를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중국어 수업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 다음날에 하필이면.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있으면 해 떠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그랬더니 어 그러라고. 좀 스님도 쉬세요. 아 예 그럴게요. 제가 잤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스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책상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배신감. 이야 나보고 자라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우 아니 안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네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전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제가 그분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예요. 피곤해요에서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해요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자야죠.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은 피곤해요에서 멈췄어요. 짜증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한 게 왜 짜증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잘났다 진짜. 천상에서 사시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이 스님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 몸 처음 받으신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천상에서 천인에서 떨어져 갖고 인간으로 첫 번째 몸 받으셨다고. 제가 이분께 배운 게 너무너무 큰
가르침을

들었어요. 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거.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안 좋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말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알아야겠다. 절대로 그거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다듬고 키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 스님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배워요. 스님은 저에게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행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느끼는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 말이에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0: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

0: 경제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론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중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르는구나. 원돈 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이제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걸 이제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왜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통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아무 뭐그 바깥으로야 이제 뭐할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들이 뭐

계속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분별 세계에서 보면은 뭐 끊임없는 일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은 마음에서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하여튼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안 되니까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걱정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이 되고 뭐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자리에 살면 여기서는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깨어서 산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는데, 깨어서 산다는 게요 감이 요 감이 이렇게 이제 살아 있는 걸 이제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다. 원래부터 우리가 뭐 한물건도 없다.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거는 있는 걸 없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다 이 말입니다. 본래. 네, 원래 이렇다. 이제 그 말도 이제 요걸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 원래부터 이랬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거든요. 원래 이런 공이라 그러면 원래 공인 것인 거죠. 있는 걸 없애가지고 텅 비게 된게 아니라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원래 공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고마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면은 아 원래 이랬구나 하는 게. 그래서 본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 여기 한번 통해서 이제 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여튼 본인한테 현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일이 없다. 일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 헤매며,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체험이 되어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요서는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딱그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이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이런 거는 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죠. 자기가 확인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도 없으면서 생각만 가지고 부처님을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거는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믿고자 하는 의지이지. 참된 믿음은 이게 현실이 딱 됐을 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체험이 되고 현실이 됐을 때는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생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대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체험이라고 바꾸면 더 확실하죠. 그대들에게 직접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찾아서 헤맨다는 건 생각 따라 뭔가 뭘 찾아 헤매느냐? 자기를 찾아 헤매는 거죠. 자기의 참, 뭐 참된 자기를 해도 좋겠고, 참 자기를 찾아서 헤맨다. 그런데 참 자기가 나가 어디 있을까? 참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참 나는 누구일까? 참 나는 어디 있을까? 하고 하는 여기에 딱 드러나 있는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는 누구일까? 하는 여기에 100%다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100% 다 드러나 있어서 이거 이제 자기한테 확신해지면은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100% 다 드러나 있는데 참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는 여기에 이미 100%

찾아서 헤매며 요 이제 그다음에 비유가 그죠?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따로 또 머리를 찾는다.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또 자기 머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는 사람과 같다.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능음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능음경에 보면은 그 인도의 어떤 남자가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기더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거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 얼굴을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뭐 상금으로 걸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뭐그 부자였던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현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제정신이 탁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그만 그런 이제 망상을 그만두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런 식으로. 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찾아서 헤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참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진짜인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참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속아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본래 우리가 이 누구한테 하나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킨 데는 여기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생각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분명히 누구한테나 여기 있단 말이지 이게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는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생각 따라가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들을 미혹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혹하다는 말이 헤맨다는 말이거든요. 뭐 어리석다 그렇게 보통 번역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놓은 거 미라는 건 헤맨단 말이고 혹이라는 거는 그 홀렸단 말이거든. 생각에 홀려가지고 헤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인생을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제 미혹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아닌 이 진실 이걸 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이름은 뭐 진연이 자성이니 뭐 불성이니 본성이니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제 방편으로 이건 사실은 이제 이름은 없고 누구한테나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모든 일이 여기서 뭐 여기서 학문 활동 무슨 예술 활동, 문학 활동, 뭐 어디 정치, 경제, 뭐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생각으로는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아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크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 거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자기 머리를 또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이게 이제 중생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려두고 자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죠. 문둔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운동보살은 이제 이 화엄경의 보살의 52계위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걸 운동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고 뭐 깊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말이죠. 예? 치하고 버리고 뭐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런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이건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뭐 수행을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이라는 게 결국 생각인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은 깨달았다고 할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곧장 지금이다. 이 말은 그냥 이거다. 이 말이지.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뿐이지. 따로 뭐 이러쿵저러쿵 할거 없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것뿐이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보살이 어떻고 뭐대뭐 부처가 어떻고 뭐 수행의 단계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게 바로 통해 버리면 그게 뭐 즉시 일이 없어요. 즉시 일이 없고 막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다. 그 얘기가 하나뿐인 거고,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하여튼 뭐 여기서 살면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이제 생각은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생각은 필요할 때 그냥 써먹을 뿐이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생각에 매여서 살지는 않게 되고, 생각에 매여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깨어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 속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 생각이란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계속 복잡한 일이 생기고, 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느낌, 기분. 그럴 때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는. 근데 이 자리에 아무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감정, 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렇게 일 없이 생각 없이 막싹 모든 그런 생각과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온이 전부 공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뭐 온이라는 게 이제 육체, 느낌, 생각, 뭐 욕망, 뭐 의식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전부 막 없다. 우리 반신경 온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게 없고 막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서 이 자리에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 반신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온이 전부 공이고 공이 바로 온이라고 하듯이 예? 뭐 몸을 가지고 살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의식도 있다 하더라도 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늘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한번 여기 통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으면 이제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바로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이게 우리가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고 설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든 또는 뭐 조사나 선사의 말씀이든 뭐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거든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는데 그럼 왜 이런, 그게 이제 방편인 거예요, 방편 전부가. 방편이라고 해서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법문하는 것은 항상 마지못해서 한다.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 부처가 뭔지, 뭐 깨달음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법문이라고 할, 그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서로 이제 모여서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편의 말은 약과 같아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 효과를 보고 잘못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냐면 말을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막그 알아듣고 곧이곧대로 그냥 말을 기억하고 이래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제 말 따라간 거니까 부작용이 되는 거고 이런 말 듣고 자기가 말한 것만 잊어버리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근본 자기 근원 본질 또는 뭐 자기 마음을 해도 좋고 이걸 툭 깨달아버리면은 그 말은 잊어버리게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게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으니까 말이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야 먼저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이 없고 그냥 말을 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 법문이 전부 다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을 말을 따라가지 말고 달이 뭐냐? 그 자기 진실 이게 달이거든 이게. 이걸 깨달아 부르면 되는 거라. 이걸 깨달아 부르면 되는데 말을 막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법문을 1시간 내내 막 노트 필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 아 이런 말씀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 저는 이제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 말을 한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려고 온갖 방편을 그렇게 쓴 거단 말이죠. 말을 한게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그렇다고 한 시간 내내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뭐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뭐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할 거 없어요, 이게. 말할 거 없고, 그냥 이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을 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활금비라도 쓸 만하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서 제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걸 깨달아서,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의 할 일이다. 출가라는 게 뭐, 집을 떠나는 게 출가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출가예요.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단 말이지. 몸의 출가가 진짜 출가가 아니고, 몸의 출가는 그냥 머리 깎고 옷 바꿔입고 집 떠나는 거지만은, 마음의 출가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생각을 벗어나면은, 나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우리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출가죠.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이게.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참된 출가라는 거는 이제 마음의 출가, 몸의 출가가 아니라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공부 이 불교는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생각 속에서 불교를 뭐 온갖 경전을 읽고 불교 책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봤자 꿈속에서 꿈 깨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예. 꿈속에서 꿈 깨는 얘기 할수 있지. 뭐 생각 속에서 생각 벗어난 얘기 할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로 이제 한번 여기 통해야 되네. 진짜로 여기 통해 버리면은 뭐 여기서 뭐 아무 말하고 할게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불교.

이유는 바로 여기서 즉시, 바로 지금일 뿐, 뭐, 따로 때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당장, 항상, 당장의 일이지, 뭐,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어디, 뭐, 당장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현실인 거지, 이게. 당장의 일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 통해버리면 꼭 뭐, 여기 일이 없거든,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 번할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전에도 그 나와 있거든. 깨닫기 전에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그리고 뭐 뭐라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버리는 거고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뭐 돈이 뭐뭐 뭐 부처니 어쩌고 저쩌고 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고 본래 한 물건도 뭐 얻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그냥 이것뿐이거든.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분명한 일이지만은 무엇이라고 할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지 뭐딴거 없습니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모두 참되고 바르게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운 사람이라면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밝게 된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선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진짜는 아니죠, 이게. 진짜라면은 선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런 붙일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한 뭐라고 말할 게 없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고 내가 선을 알고 도를 내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무섭죠.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무슨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그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길 가다가 도인을 만나면 도를 말하지 마라. 왜? 그 사람 도를 모른다. 도가 뭔지 몰라요. 도를 아는 사람은 그건 도인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 곳의 노선인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거다. 왜? 전부 생각 속에서 지식으로 돼서 보고 듣고 배운 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소리다.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망상이니까 뭐그 지옥에 떨어질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면은 그냥 아무 뭐 여기 무슨 도가 있고 뭐 부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도인들 뭐 개성 같은 거 보면은 뭐할 말도 없고 그냥 목마름만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잔다. 뭐 그게 다거든. 그래서 뭐 나무하고 물 긋고 옛날 사람들 나무하고 물 긋고. 그러니까 누가 도를 물으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도라는 게 이게 도다 하고 뭐 알고 그걸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요게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해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생각 없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말하자면은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생각이 우리 일체 유심조라 말을 하잖아요. 모든 생각은 다
마음에서 이제 나

만들어진다. 이 말이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생각 속의 일이거든. 이렇게 모든 생각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 분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분별을 벗어난 이 도를 구하는 것이지, 분별, 지식, 뭐 경전을 읽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실, 자기한테 본래부터 있었던,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있는 일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본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이란 말을 여기다 하거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자기한테 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게 한번 이렇게 깨달았어.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지. 경전에서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뭐 불법을 깨닫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지식 속에서 불법을 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선이 나왔을 때 선에서 분리문자란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맞지 않다. 불교 공부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경전에 의지를 해가지고 문자로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공부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하면 다 경전을 읽고 이제 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제 스승의 가르침으로 이제 깨달음 얻는 것은 선하고 밀교 두 가지가 있어요. 밀교 뭐 주문해 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밀교도 보면은 우리 선처럼 족보가 있거든.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깨닫고 또그 가르침으로 또 제자가 깨닫고 이러니까 그게 족보가 있어요. 선에도 족보가 있거든. 이제 그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밀교도 그렇습니다. 밀교도 선처럼 그 경전 밖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왔다고 해가지고 밀교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도 이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깨닫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 불교 경전도 그 문자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한건 아니거든. 팔만대장경에 있는 문자가 전부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쨌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 어디 있느냐? 언제든지 자기한테 이렇게 있는 거라고. 자기 마음이란 거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변함없이 갖춰져 있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뭐 바위나 무슨 뭐 돌멩이처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몸처럼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확인이 되는 체험. 그리고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렇지 우리는 보통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도 가지고 내 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 바깥에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몸과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 내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말 들으면 꼭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생각이 만들어낸 아상이에요, 아상. 망상이고, 실제로는 이제 몸과 마음이 있는 건데, 몸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몸이 깨달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깨닫는 거지, 이게. 예. 그 마음은 뭔가 달라서, 이거는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직접.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된다는 거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뭔가 생각으로 분별이 되거나, 이게 객관화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달을 때는 마음은 객관화가 안 되거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눈이 눈 스스로를 볼수 없다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 눈은 다른 건다 보지만 자기를 보지는 못해요. 마음도 꼭 마찬가지야. 근데 깨달을 수는 있거든, 그거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현실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고. 확인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 딱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까, 그건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거냐. 이건 이제 참되고 바른 견해 이렇게 하는데 이뭐 그냥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간의 허물이란 건다 생각이고 생각을 보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지. 생각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게 하면 처음이 딱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분명한 현실로서 명백하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주관객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명백한 현실이지만은. 이렇게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이 전부 모든 번뇌망상을 만듭니다. 왜?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번뇌가 생기는 건데 그 생각 속에서만 생기는 거지.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번뇌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고 이제 이거 말로서는 안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제 경험 이제를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뭐 어디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당장 이제 드러나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옛날 경험한 것도 또 기억으로 또 있으니까 불교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를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생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불교를 뭐 학문적으로도 공부해보고 했지만은 그게 늘 궁금한 거죠. 이제 물론 뭐 말은 많이 있어. 뭐 어디 사성제 그래가지고 뭐 고통을 없애가지고 뭐 구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로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은 그게 있지만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한 1, 2년 그 금방은 잘 모르는데 한몇년뭐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몇 년, 그게 뭐 1, 2년인지 4, 5년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자각이 턱 되는 거라. 아하,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는 거구나.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아, 불교가 중생을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확 풀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저도 뭐 구절에는 불교 교리책이니 뭐 수십 권을

같거든. 중요한 경전들도 읽어보고. 그렇지만은, 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 거알 수가 없어요. 말만 있지. 그걸 실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게. 근데, 한번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금방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 보면은 그런 순간이 다가와. 아,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를 하는 거구나.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벗어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안목들이 자꾸 생겨요. 이 체험을 하면은.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밝게 된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참된 마음이 통달해서 이제 여기에 통달해 가지고 여기에 통달해서 자성을 깨닫는다는데, 이게 뭐 자성이라기도 하고 불성, 법성, 본성, 이 성이라는 이름을 여기 붙여요. 그건 이제 방편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이라는 그 말과 상대적인 말이 상이라는 말이거든. 우리 공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어망할 때그 상, 분별되는 거, 모습이 있는 거는 분별된다, 이 말이야. 생각 세계를 가리키는 거. 성은 생각을 분별 안 되는 거, 생각을 벗어난 거. 이걸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은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견성을 불이법이라고 말하거든. 불이법이란 게이 법이 분별이잖아. 분별은 우리가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니까 이법이라 그러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거다 저거다 할게 없으니까 불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견성은 불이법이라고 그 육조단경에 말하는 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견성이 불이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도 뭐그 불이법, 불이 중도, 뭐 무자성, 무슨 뭐공뭐 이런 걸 전부 연기,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다이 분별을 벗어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통하면 돼요. 이 여기에 통하면 그만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여기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면 여기 통하면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하여튼 이런 일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야 깨달음이다. 이말 자체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의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도를 하는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벗어나야지 그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분별을 벗어나서 뭔가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저절로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절로 이 일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1: 부디 부처님을
0: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2: 동국의 부처님을
0: 그리고는
2: 모시도록
0: 동국의
2: 하십시오.
0: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1: 한겨울에 어디서 칡꽃이 피었단
0: 한겨울에 말인가? 어디에서 칡꽃이 피었단 말인가?
1: 않는구나.
0: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도

0: 향후에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0: 정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려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애가 하며 자 이유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 거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의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선님 말씀대로 지극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 지위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 지위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보살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태에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 이 보살이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 보살 위하여 생열에 가라. 그걸 참 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 기 종족 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종기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종기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야.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비행 아닙니까? 붓다형. 이 세간 지하여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 입 출세. 예?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늑자 늑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예,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덕보살법에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도수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3세 평등하여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3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3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애의 종생의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린,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연기를 깨뜨렸대서 12월 8일 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기라 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이 떴다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따르타라고 한다. 한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모니라고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비로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그렇게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면은, 아니 수세미가 이렇게 커요. 그럼 수세미의 꼭지가 굵겠어요? 오이 꼭지가 굵겠어요? 수세미. 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전부 저기 고추 이렇게 꼭지까지 안 묵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거 이 책까지 묵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묵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의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그걸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하,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한, 들었죠? 주 한이지 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부정, 부정, 불강.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의제에 머물 때 이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데,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것은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의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예,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버건 그 저기 항토바람이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말초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여기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사식이 아주 그거 제 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행이 안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가 되어 있는 아래아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이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건 못난다고 하는 건 생멸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좀 생멸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다. 선악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만이주와 같은 텅 빈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처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만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 오면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렇죠.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들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2거든. 2. 소이는 4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는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니까. 눈, 코, 입기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게.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원래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그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120세입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한이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한이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동 막 쿵작쿵작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요만큼 치다가 박수 치다가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아이가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 하죠.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 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꺼 가져갔다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근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은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제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심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다 정렬과 이 조절이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딱 때맞춰야 돼. 정렬해야 돼. 알맞은 희열과 다 흥경과 흔쾌하게 경사스러운 거, 기쁜 거. 흔쾌하고 경사스럽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품 이런 법문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건 뭐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이 돼야 뭐 운필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뭐 어디가 어떤 게 진하게 찍으니까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갖다 꽃 줬다 벚꽃 찍자. 벚꽃 찍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가 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거 작품 안 돼.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도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도 강의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이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성근을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을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때는. 건강지는 아시죠?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가 여러 가지 용맹가 용맹하는 사람들은 거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 건지러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연세 되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은 감히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세보살 수준의 팔찌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렇죠? 만에 한용선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10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맹가 그다음에 무투쟁가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선명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 맞았고. 선생님, 영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고뇌스럽게 하고 해코지 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졸고 촐싹거리고 믿음이 없고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친 도거 산란 방일 뭐 게으르고 뭐 이렇게 요렇게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그거 해코지를 해. 남을 자꾸 남을 해코지를 한다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해코지. 처음에 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은 뭐라 하죠? 간논보살쯔? 간논. 칸논보살쯔라죠, 간논. 일본 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노? 아이고, 저 밑에 처박혀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내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무진안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에 니는 한 3년만 그걸 더 읽으면 이제 그걸 안 읽어도 된다. 네 책 사놨다. 내하고 법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법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로.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이나 하고 선빵이나 당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네 글을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가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나 버럽게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만 뛰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제 보살을 걸어,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 했냐, 이게. 이 기런 외줄기, 남도 300리. 기런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 대목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를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이게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내가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신데 소창다명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그 후배 파놓듯이 추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고 글자로. 소창다명 사구자라. 예? 나라 하여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흑윤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 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 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은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는

않을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향초 정자치의 다반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허균시의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시는 분이 스님 그 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 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 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태에 가면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게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라면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짝이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짝 이렇게 붙여놨어 얼마나 무식하게 붙여놨는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님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 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 향감백이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심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 향계피로 소향 일주 향계피 좀 살을 돈밖에 없고 차 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키는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사례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에는 오빠 예. 그 추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고로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무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예,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고야, 내 절하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제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은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 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결국 보살지는 보살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염 보살의 불각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염 보살의 불각에 부처님의 불태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염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한이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 지혜,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이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4: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5: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3: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2: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3: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4: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1: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전!
5: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5: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6: 지금도 이뻐요.
7: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5: 아유, 아유.
7: 야, 진짜 너무 귀엽다.
5: 아, 그때 귀여웠는데.
7: 네.
5: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7: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5: 제가 해군에
6: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내요.
7: 네.
5: 저 재입대인데.
7: 다시 태어나도.
5: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마음속에 구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 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들어

0: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6: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7: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6: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0: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 드립니다. 그 수행 체험 및 검토라는 이제 그런 제목.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저의 소개를 잠시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는 아주 어렸을 때 일제 해방을 맞이했고요. 바로 그 초등학교 때부터 6.25 전쟁에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살았죠. 그때는 산업이 전무였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갈 때는 먹고 사는데 즉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저도 그 추세에 맞춰서 취직 잘 되는 데를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직 잘 되는 대학을 가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체 빈곤한 삶을 살았고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대학생들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을 갈 때 철학과를 간다든지 뭐 음대나 미술대학을 간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쟤네들은 도대체 집이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철학이나 하면서 취직도 안 될 게 뻔한데 그런 대학을 왜 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이 짝이 없었던 너무 아둔했던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자들 중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들 중에서도 전생 내생을 잘 안 믿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생 내생이 있음을 훤히 알고 보시는 정말 탁월한 시대적인 그런 위대한 스승을 지금 다행히 만나서 이제 그 마음 닦는 공부 수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혼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무슨 것인지 그 말뜻도 저는 모르고 대학을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철학이 지혜였던 거였어요. 또 올바른 철학이고 지혜가 있어야 학문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은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서울대학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기고만장했던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도인을 만나서 철학의 위대성을 알고 그리고 그 지혜의 위대성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아둔한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더군다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금강경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한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인을 만나서 그분의 아주 따뜻한 배려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0: 철학을 일깨워 주시고 우주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아두는 제가 하나하나 지혜의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는 4년을 제가 했습니다만 매일같이 새벽에 한 4시쯤 이제 공부를 마치고 4시쯤이면 그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뵈면은 꼭 질문할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할 것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대개는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틀린 답변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꾸중이 나오고 아주 그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루라도 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어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하드 트레이닝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아둔했던 저 자신이 점점 머리가 트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몇 년 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회생활하면서 무척 많이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고생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바치고 또 바쳤던 결과 제 지혜 눈이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수행 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 의견을 제시하게끔 이런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막히는 게 많아요. 막히는 게 많고 모를 것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책을 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을까를 자꾸 되풀이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해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전생을 훤히 알고 전생의 존재도 믿고 전생도 훤히 보셨던 분이 돼서 어떤 난제를 질문하시더라도 그 난제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전생의 인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씩씩하고 통쾌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도 다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그 난제를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그 판단하고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 되는 것은 이럴 때라면 우리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떤 슬기로운 대답을 하셔서 그 난제를 풀어주셨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해보다 보면 그런 근사한 유사한 대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묻지 않아도 저 자신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녁까지도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해서 한 채 앞도 못 볼 수 있는 어둠에 쌓였을 때도 금강경을 자꾸 읽고 부처님께 난제를 바치는 마음일 때 금강경을 한 7독 이렇게 할 때쯤 돼서는 서서히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고 했던 경험이고 그 떠오르는 해답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럭저럭 잘 해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종환 선생님 아마 조금부터 그 수행 체험에 대한 얘기를 읽으실 거고 또 난제에 대한 질문도 드실 텐데 이럴 때라면은 법사 입을 쳐다보시기 전에 나라면은 어떤 슬기로운 답변을 해 주실까?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들은 다 금강경을 읽고 주경야선 가행정진원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 잘 해답이 안 나온다면 그럼 법사는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공부하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서 똑같이 슬기로워지고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교육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환 선생님의 수행 체험 및 그 과거의 스토리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가를 거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새생생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기를 발원하는 이종환입니다. 시유하신 선지식 법사님과 존경하는 도반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법사님께 깊은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제 책장 한 구석에는 1992년에 발간된 법사님의 저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참된 스승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저는 오랜 시간을 밖으로만 헤매돌았습니다. 기복에 매달린 기도는 늘 마음 한구석을 허기지게 했고 이것이 공부의 전부일까 하는 갈증은 저를 수행의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헤매던 저에게 수행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24년 여름 운명처럼 만난 법사님의 유튜브 법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조물주요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그날부터 곧장 자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 도반과 함께 중국 육대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의 숨결이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새새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을 눈물로 올렸습니다. 그 정성이 닿았는지 마음을 모은 지 520일이 되던 날 법사님이 계신 원당법당의 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법사님께서 마침내 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량의 첫 발을 내디디던 날 지난 인고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온 마음은 고요하고 대단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위에서 비로소 법사님의 가르침이 제 삶의 이정표로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께 배운 일체 유심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론, 확신과 실천, 행동이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가르침은 제 수행의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앞의 고통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아는 공의 지혜요. 둘째, 현실이 허상이라면 나라는 집착도 실체가 없기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불의의 깨달음이며 셋째, 부처와 내가 하나이기에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구족의 확신입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보배가 갇혀 있다는 이 위대한 이론을 믿고 미륵존 여래부를 부르며 매 순간의 분별심을 바칠 때 내 삶은 긍정으로 돌려세우는 실질적인 동력이 됨을 정진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을 이어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저를 늘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법회 날 법사님께서는 제 가슴을 뚫어주는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탐진치와 아상이 없는 마음이

0: 바로 진실한 마음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캄캄한 밤길에 등불이 켜진 듯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뚫리며 형언할 수 없는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퇴직 후 5년, 제 삶은 온전히 부처님을 향합니다. 곁에는 매일 동네 영축산을 함께 포행하며 법담을 나누는 고마운 아내 도반이 있습니다. 백성욱 박사님은 하루도 부처님 곁을 떠난 날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고자 한순간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의 순간 염불을 놓쳐 당황했다는 어느 스님의 일화는 제게 매서운 경책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무치게 연습하지 않으면 위급한 찰나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미움과 불안을 즉시 미륵존 여러분께 바치는 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량 공부 150여일, 첫 회향 후 다시 새로운 100일을 열었습니다. 찰나의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어렵게 만난 선지식이기에 저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법사님을 향한 절대 공경의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도 어렵게 만난 법사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봉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내가 곧 우주의 주인입니다 라는 당당한 선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자시의 고요 속에서 금강경을 독성하며 미륵존 여렙을 바칩니다. 끝으로 희유하신 법사님께 공부를 이어가는 중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 지도를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4년 5월 봉정암 철야정진 직후 유럽 여행 중에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2년째 재생과 파열이 반복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곧 서울대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혹여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던 저의 아집과 성정이 이 병고라는 그림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이 질환을 단순한 육심의 병을 넘어 수행의 계기로 삼으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부처님 전에 바쳐야 근원적인 업장을 녹이고 다시 밝은 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법사님의 자비로운 지도를 간곡히 청합니다. 온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합장 공경 배려.
1: 그 지금 읽으신 원고 내용을 대충 들으셨겠죠.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 보살님은 그 일생을 저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눠봤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1992년까지를 1기로 봤고요. 또 1992년부터 2023년 여름을 2기로 봤습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에 이 법당에 처음으로 오시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2기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3기는 이때부터 이제 가행정진을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혼자 집에서

가행정지를 열심히 하셨고 드디어 법당에 오시면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 대자유를 누리시게 됐다. 앞으로 여생은 오로지 수도일생으로서 마치겠다. 그것을 저 3기로 봤습니다. 근데 92년이 뭐냐 하면은 집에다가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서가에 꽂아뒀던 애가 2기입니다. 근데 왜 요때를 2기로 기점을 잡았느냐. 이게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요, 무식업, 이 사람의 한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용심, 마음 씀씀이는 무식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체로 태어난지 우리도 모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오랜 세월부터 우리는 살아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행동, 선과 악이 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선행도 우리 무의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악행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처럼 그 선거를 많이 쌓으면 복받고 지혜롭게 살고 또 악행을 많이 지으면 재앙을 받고 괴롭게 살고 무지하게 산다. 이렇게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전생 쌓았던 선근입니다. 선근은 우리 마음 속에 마음에 등대라고 할지요. 이 선근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돼서 이 지혜가 우리를 끌고 나가요. 아, 너는 어느 학교를 가라. 또 어느 직장을 가라. 우리 마음속에 끌리는 학교가 있고 끌리는 직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잘 닦았으면은 그 지혜도 뛰어날 거고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것과 전생의 죄업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네가 가려는 길은 정확한 길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네 속에서 발견해라.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위에 그래서 그 해능대사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일이 잘 됐대요. 아, 저 집에 가서 나무를 판다. 아, 자기가 점 찍어서 가면 나무가 잘 팔아졌습니다. 또 어느 산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나무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있는 대로 가면은 역시 거기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꼭 선지식을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본래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선지식이 있는 이는 따로 마음밖에 따로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즉 잘 닦던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촉촉하면 저조 알아지는 선지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 얘기를 하세요. 육조 단경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능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타고났던 사람 몸을 받았을 때는 전생부터 닦아왔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지혜와 복을 다 닦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서 하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앙이 만나게 됩니다. 재앙은 아 네가 판단했던 지혜는 잘못된 지혜다. 올바른 지혜의 길로 다시 돌아서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재앙은 반드시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태어나셔서 이 1992년 이때까지는 아마 그런 대로 행복했고 하는 일도 잘 풀렸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추측해 봅니다. 제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네, 1992년이 무슨 해냐면 요때 우리 책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자기 서가에다 꽂아놨던 그 해가 92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요 책이 나온 건 90년에 나왔거든요. 책 나오고선 처음에는 곧잘 팔렸어요. 이제 그 책을 아마 사서 왜 서가에 꽂혔을까? 그 샀던 그 동기는 자기 마음속에 지혜의 힘이 그것을 사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때 사라고 했을까? 내 속에 있는 선근이 발동해서 왜 그 책을 내 마음에 들게 했으며 그 책을 사게 했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혜는 앞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행복하게 별탈 없이 잘 지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내서는 앞으로 큰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바로 제 속에 있는 지혜의 힘은 이 책을 잘 읽어라. 잘 읽게 되면은 앞으로 닥칠 난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가 속에서 있던 지혜의 힘이 번뜩였습니다. 번뜩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그렇게 별 재앙이 없었어요. 그 책을 사서 그 책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는 그런 지혜의 섬광이 마음속에서 번뜩여서 그 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읽을 생각을 하고 응용할 생각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런대로 잘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의 지혜의 힘은 비웃었을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책을 읽지 않고 네 식대로 계속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 책을 꼭 찾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지혜의 힘도 있고요. 몸뚱이 차기 힘도 있어요. 둘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혼연일치가 되면서 별로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이 몸뚱이 착 이런 식으로 적당히 살아서는 언젠가 큰 고생을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지혜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쳐서 해야 된다. 육체적인 충동이나 본능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혜의 힘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근이 때를 익어서 발심하기 시작한 신심의 시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뜻을 안 따르고 그냥 몸뚱이 차기 이끌리는 삶을 그대로 34년이나 계속해서 이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은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손지식이라면 옆에 있으면 일깨워 주는데 우리 손지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 충돌, 그 몸뚱이 착과 지혜의 힘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가상적으로 끌려오던 그 삶을 그대로 계속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여름 여기 오기 직전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여기 써놓은 그대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봉정함, 설악산 봉정함에서 철야정진을 하셨다는 걸 보면 이분은 마음 닦는 기도보다도 철야정진에서 소원 성취하게 되는 그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몸뚱이 차게 이끌리는 기도에 더 그런 쪽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즉 매달리는 기도와 지혜를 앞세운 기도가 이젠 둘이 아니게 됐던 삶의 시대가 제 일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마음 닦는 쪽으로 살아라. 마음의 지혜의 힘을 빌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지혜의 힘이 딱 자극을 줬던 때가 바로 92년 2년인데 그것보다 보면 역시 몸뚱이 차게 매달리는 기도가 나한테는 더 맞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끌고 왔던 때가 제 이기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이 참다 못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면은 혼날 텐데 그 혼난 결과가 바로 귀에 고막에 파열이었다고 전 판단하는데 이런 판단은 너무 보통 사람의 상식과는 많이 틀립니다. 근데 왜 틀린 얘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제가 도인을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그분의 법칙을 많이 배우게 되고 담게 됩니다. 자기 속에 선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근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따.

0: 알아듣고 그대로 하면은 되게 일이 잘 돼 나가요. 근데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의 힘, 몸뚱이 차기 힘이 있어요. 아, 그게 다냐? 우리 서로 사랑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쉽게 사는 길을 탁히 이제 어떻게 난행고행을 하냐? 이렇게 속삭이는 몸뚱이 차게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차게 세력이 이길 때는 자기가 재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지혜의 힘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을 때고, 이때 발동을 했지만 역시 몸뚱이 차기 더 커서 이쪽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점점 지혜의 힘은, 아, 이래서는 너 나중에, 지금 그럭저럭 지내지만 나중에는 큰 코 다친다고 하면서 언젠가 닭 같은 선근의 힘이 발동을 시작했던 것이 2024년 5월인데, 뭐 때문에 철야 정지는 하셨으면 뭐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고, 다 잘 갔다 오는 유럽 여행 속에서 왜 고막이 파열됐나, 뭐 그 얘기도 좀 잠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고요.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철야 정진하고 귀에서 중이염이 어려서 좀 아린 것이 있었는데, 고름이 나왔었는데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요. 그 일정에 있어서 그냥 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는데, 2주 동안 그 유럽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고막은 한번 터지면 다시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돼도 저는 아주 굉장히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돼가지고 코만 풀어도 그냥 고막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 한 2년 동안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재생이 됐다, 파열이 됐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이 파열될 때는 그 이비인후과에 가면 조그만 패치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이런 얘기는 대화는 잘 들립니까?
1: 지금 현재는 패치가 붙여있는 상태니까 조금 들립니다.
0: 어느 땐 또 전혀 안 들릴 때가 있고. 아,
1: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뭐 복압을 좀 이렇게 힘을 좀 줬다거나 그러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패치 붙이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0: 또 어느 때는 선명하게 잘 들릴 때도 없지 않죠?
1: 네네.
0: 네, 어느 때 선명하게 잘 들릴까? 근데요, 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충돌해서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죠?
1: 네, 생각 못 해봤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분은요, 많이 전생에 공부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처음에 오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우주의 곧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이제 이런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제 그 여기 표현을 굉장히,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곧장 자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시 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 도반과 함께 중국의 6대 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이 숨긴 그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세생쟁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내가 바로 조물주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끼는 것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인 밑에서 공부한 제가 알기로는 전생에 이 공부를 해서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금생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끼고 그 자식으로 바로 하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꼭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이런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전생에 잘 닦지 않으면은 아니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도 닦고 해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태어나서부터 요때까지 또 요때까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0: 비교적 순조롭고 어떻게 보면 남이 부러울 정도로 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그렇게 되는데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귀염 그 삼대독자 외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0: 그리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직장 생활, 또 부인과의 관계도 다 좋았다.
1: 네, 특별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없었죠. 그냥 내 얘기가 별로 틀리질 않았다.
1: 네.
0: 결론이 그렇게 되죠. 그럼 불교는 언제부터 믿게 됐고 그랬습니까?
1: 법사님 책을 만나면서부터 그 시절부터 불교를 만났습니다.
0: 언제요?
1: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0: 그 전에는 이 불교라는 불자도 몰랐습니까?
1: 네네.
0: 부인도 역시 몰랐고요.
1: 예.
0: 그렇지만 상당히 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소리는 좀 들었죠.
1: 예.
0: 이 전생에 닭 같은 게 그래요. 닭 같은 복으로. 불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 걸 딱 집어서 서가에 꽂아놨지만은 복받고 이러느라고 이게 지금 그 불교를 공부할 필요를 전혀 안 느꼈어요. 언제 불교를 시작을 했느냐? 깨지고 나서.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악담이 아니라 이건 뭐 깨져야 깨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예,
0: 깨지고 나신 뒤에 여기 유튜브를 보시게 됐죠. 그 깨진 게 먼저였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부하시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은 깨지게 하신 것은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내가 닭 같은 지혜의 선근이 그렇게 만들었다. 일단 고생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어가게 한 것은 누가 악마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선근이 그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선근이 그렇게 해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갔다면은 고막이 터진 것이 한탄해야 될 일입니까? 고마워야 될 일일까요?
1: 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까? 이것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감사하시지는 않았죠.
1: 예,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법사님 법문 일체 유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예. 받쳐보고 싶었습니다.
0: 예. 이제 이렇게 갖고서 그래서요. 지금 이분이 이게 귀가한 것이 이 사실은 누가 보면 재앙이고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뭐 다니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물어보신 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를 낫게 하느냐? 귀를 낫게 해서 정법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천 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고막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됩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고맙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원망이다. 내 죄를 참회하려고 했습니까? 참회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참회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에 대한 분노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자꾸 참회해라. 예, 참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를 자꾸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선근이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면서 불법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잘 나갔으면은 어떨까요? 고막도 안 생기고 그냥 그런 것도 안 생기고 잘 나갔다면 이 가르침 만나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비록 1992년에도 책을 꽂아놓고 읽지도 않았듯이 고막이 터지지 않았으면 유튜브 봐서 여기까지 찾아올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로 생각하지. 그건 말이 되죠?
1: 네네.
0: 그렇다면 고막 터진 것이 이 가르침을 만난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은 이 일은 고마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합니다를 자꾸 하는 길이 고막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거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기적적인 치유법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부작용도 없는 슬기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 당신이 바로 조물주의 우리 주인이다 이 말을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은 같았고 이게 전생에 닦아서 거의 이 지경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세세생생 전지식을

0: 알고?
1: 아니요, 없습니다.
0: 아주 공보식이 딱 좋네. 부인께서도 이 공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0: 이거 동반 출가도 좋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 하늘부터 축복받고 이런 삶을 사신 것 다 전생에 닦고 또 금생에도 잘 닦으라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좌고 우면 하시지 말고 이 공부 잘 하시고 가행정진 하시면서 특히 귀 아픈 데다 대고는 계속 감사합니다를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 탄탄대로를 열려서 그 재앙은 소멸이 되고 지혜는 점점 쌓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이게 할 말이 꽤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

0: 인생의 기원을 내주십시오.
1: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0: 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4: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4: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어요.
5: 지금도 이뻐요.
3: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4: 아유, 아닙니다.
3: 야, 진짜 너무 귀엽다.
4: 아, 그때 귀여웠는데.
3: 네.
4: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3: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4: 제가 해군에
5: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4: 저 재입대.
3: 다시 태어나도.
4: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

0: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0: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0: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0: 아,
1: 물도
0: 네.
1: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1: 이거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2: 네, 한
0: 달은.
2: 달.
1: 예. 네.
0: 한 달은
2: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2: 같아요.
0: 짧은 것
2: 네.
0: 같은데, 이게
1: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1: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0: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대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쵸.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0: 인대나임 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0: 어머님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요.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2: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4: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4: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어.
2: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예.
4: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2: 예.
4: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2: 네.
4: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높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0: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술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오세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광사는

0: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한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총립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한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태인사를 비롯해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를 올렸습니다. 종정예한 오지 않아도 보낼 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기발한 콘텐츠로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0: 이 모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하안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 총림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운 수좌 스님들과 사부 대중 위로 엄중한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오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자세로 태산같이 굳은 뜻을 주문하며 게으른 마음인 해태심으로 세월만 보내지 않길 경책했습니다.
2: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입지를 세워야 된다 이라. 그래서 앞만 보고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해태심을 내 가지고 해마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든.
1: 이어 한 터럭 속에 삼천대천 세계를 담고 말 한마디에 온 법계를 포함하는 도리가 이번 안거 동안 해결해야 할 본분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본래부터 청정한 해탈의 성품이 그대로 갖춰져 있음을 설하며 화두를 다시 한번 철저히 밝혀낸다면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의 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2: 청정 본 해탈이라. 청정해가지고 본래부터 해탈돼가 있어. 경명 금일사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일을 갖다가 밝히자 하면은 별유일춘광이라. 별로 별 세상에 한 봄빛이 비칠 것이다 이겁니다. 금일 결제 법문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하안거 결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법문 시간 단축 요청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참회를 올린 겁니다. 종정예하는 오지 않아도 될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24일 부처님 오신 날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 조계종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삼사 순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일정을 고려해 종정예하의 법문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진행으로 교계 안팎에서 종단의 권위와 법도가 손상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요식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이어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지난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병전을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웅 스님은 봉축 법요식에서 종정예하께 누를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진심 어린 참회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법회를 총괄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참회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종정예하의 답은 오히려 스님들을 위로하는 자비와 하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4: 근본은 내가 잘못인 거 아니고, 그걸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깜짝이 됐는데 길게 해버리면은, 결제, 어그러지.
3: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귀한 손님들의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과오라며, 집행부로 향한 교계 안팎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린 겁니다. 이어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꾸짖기보다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고 싶다며 지난 실수를 자책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 평소에 안 하면 잘한다 하고 싶지 잘 못한다 하고 싶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와 잘한다 하노. 이런 말을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걸 인내가지고, 항상 그 뒤가 있거든. 그걸 인내가지고, 안 좋고, 그걸 인해가지고 좋고, 그거

0: 인간이 그러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러면 꼭 뭐 옛날이라고 해서 뭐 과거고 뭐 내 머리라서 미래가 아니거든. 그 순간에도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거든.
1: 사람이 하는 일에는 누구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생방송을 통해 종정예하의 자비롭고 친근한 면모가 그대로 전달돼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국민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간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의 탈권위적이고 유연한 면모를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가 직접 대중에게 보여줬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단 내부의 갈등이나 정관계와의 불편한 관계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더욱 바르게 세우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적 행사에 종단의 전통법도와 외빈 의전이 조화를 이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조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집행부와 이를 품어하는 최고 어른의 지혜가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정국 총림의 하안거 결재 현장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해인사를 비롯해 정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재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 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번뇌를 끊고 본래의 참나를 찾기 위한 집중수행 하안거가 어제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총림의 방장 스님들은 일제히 화두 수행을 강조하며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라는 서슬퍼런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는 특히 말과 글에 갇히지 않는 말후구 화두일화의 의미를 깊이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금일 결제 대중께서는 틈이 없이 공안의 화두를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한 철을 내 인생을 바꾸느냐? 못 바꾸고 또 생사윤회에 헤매고 사느냐? 가장 중대한 결제하는 날입니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3: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향현목대종사는 안거에 참된 의미를 설하며 철저한 자기성찰을 주문했습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정진의 채찍질을 더해 깨달음의 길로 접어드는 결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결제 대중께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정진의 성취를 거두고 또 이렇게 한 번 닦아나가는 이것이 해탈세계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열심히 분발해서 수행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3: 경어 만공 스님의 선풍이 설인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도 안거가 시작됐습니다.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는 보고 듣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뭘까 화두를 던지며 이번 여름 결제가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숨길이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6: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 결제. 한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3: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 역시 조사의 본래 뜻을 묻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자들의 눈을 깨웠습니다. 여산 정여대종사는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요달하면 때묻지 않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된다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이 코뿔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정진해 자성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7: 그래서 바깥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자신은 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을 확 철저하게 깨달아서 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3: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의 본향을 찾아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한거 정진은 오는 음력 7월 보름 8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도 조실 지명대종사 법문으로 여름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지명 대종사는 아르마리를 경계하고 뼈를 깎는 화두 참구를 당부했습니다.

0: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초여름의 무더위 속 법주사에 모인 수자 스님들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율주 무상대종사 주지 정덕 스님과 결제 대중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병호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안거에 드는 수자 스님들을 향해 하안거 수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도를 통해 의식의 벽에 당당히 맞서 분별의 틀 자체를 부수는 치열한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2: 하도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1: 이어 생사에 참된 의미를 짚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마저 온전히 내려놓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오직 화두를 타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2: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1: 세속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참나를 찾기 위해 선방으로 향한 스님들.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눈밝은 수행자의 출현을 염원하며 속리산의 여름이 뜨거운 구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불국사는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 축원과 박완규, 서경석 신도회 부회장 화한봉헌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법문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참선이든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 진리를 깨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의지해 정진하길 당부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사전투표로 지역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지난 30일 주석사찰 청년사가 있는 양주시 장흥문화체육센터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지역 소멸 위기와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지역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에겐 지식보단 덕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 우리가 잘 선출해서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0: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각종 DJ, 래퍼가 삼존불이 모셔진 법당에서 무대를 펼친 건데요. 공연 외에도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알리는 기발한 콘텐츠들이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불의성 법륜사 법당이 관세음보살을 연호하는 20대 청년들로 들썩입니다. 지난 30일 힙한 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 굿즈 제작사 해탈컴퍼니가 개최한 불라조화 페스티벌 부처님 오신 날 애프터파티 현장. 해탈컴퍼니의 108일 불교 밴드 만들기 프로젝트로 탄생한 해골물의 데뷔곡 자비를 불태워로 관객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5: 단 100일 만에 이렇게 무대를 완성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너무나

0: 운명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1: DJ 패기굿과 DJ 반타, 래퍼 이윤재 등 장르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법당의 파격적인 변신에 고민도 많았지만 법륜사 주지, 성파당 해각 대종사는 창건 100주년을 한 해 앞둔 법륜사의 법륜이 더 젊고 더 아름답게 굴러가는 방편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2: 법륜을 굴기 위한 도량이거든요. 한 50년을 낮추어서 20대, 30대 맞추어서 가까이 가고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1: 공연과 함께 1층 저잣거리 존에서는 영천 목탁, 니르바나 등 다양한 불교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페스티벌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도 마련됐는데 사찰 음식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열무김치 국수가 관람객들의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3: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4: 이 뮤비를 미리 보고 왔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뭔가 제가 모르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6: 김치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5: 뱅어예요. 김치말이 국수가.
1: 이외에도 아기 부처님을 씻길 수 있는 관욕 체험,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일 카페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불자들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7: 우리 중생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종교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인연들이 잘 맺혀지면 분명히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또 해낼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1: 해탈 컴퍼니는 웃고 즐기는 휘발성 콘텐츠가 아닌 불교의 깊은 철학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9: 201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지난달 30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루에서 열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총성의 시대 자비는 어떻게 평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종교와 전쟁,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또 부처와 예수, 공자 등 성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근본은 생명과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지리산 천은사가 장방선언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뉴욕에서 온 베이시스트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슨, 프랑스 출신 드러머 아르튀르 알라르, 기타리스트 마티스 파스코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계곡과 소나무 숲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재즈의 향연으로 관객들은 깊은 마음의 울림을 만끽했습니다. 매년 봄과 여름의 끝자락에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해온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초대해 로스트 피스즈를 주제로 쉐로 부미, 저스트 더 샘 등 11곡을 선보였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대전 무형유산 이정호 단청장과 함께 불교 미술의 맥을 잇는 전통 미술관을 개관하고 불교 미술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개관식에서 주지 화람 스님은 보명사 전통 미술관이 사찰을 찾는 시민에겐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고 후학들에겐 불모의 길을 열어주는 배움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호 단청장은 전통 단청과 불화의 찬란한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천안 시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명사 전통미술관은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전통미술, 단청, 불화 기초반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미술 대중화에 앞장선단 계획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다 즐겁게 대학생활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재수 학원에서 그 썩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한때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뒤처지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남들보다 자꾸 이렇게 한 스텝 늦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렸었다면 지금쯤 남들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1년 늦고 2년 늦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1년 늦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

그러더구만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의대로 가서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험한 길을 두 번, 세번 반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남들은 제깍제가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군승으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전 연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군승으로 입대를 할수 있었어요. 근데 저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년만, 대학 졸업한 지 1년만 돼도 갈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원을 한 것밖에 없고, 그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돼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됐으니까 입대를 한 건데, 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학번상으로 한 학번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고 저 혼자 밑에 학번인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도 동기잖아요. 동기는 그래도 동기인데, 아니 처음에는 이 동기분들이, 아저 후배가, 저 우리 1년 밑에 후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 놨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들 좀안 오길 바랬는데 와 있으니까 좀, 그 저는 그 제대할 때까지 우리 그 동기들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뭔가 빠르다 늦다 하는 그런 분별이 꽤 오래 따라가요. 그게 그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고 빠르고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데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부진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어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오되는 뭐예요? 부처님 몸은 왔잖아요. 그러나 법신은 온 바가 없어요.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이 법신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시공간의 어느 좌표가 찍혀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음, 이 존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언제나 진실은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 불이법이라고 하는, 불이법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공이 둘이 아니고, 이쪽 저쪽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취가 있어요? 무슨 얻고 잃는 게 있어요? 무슨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늦고 빠른 게 있습니까? 여긴 그런 어떤 말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건 여긴 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늦는다, 빠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늦었다, 비참하다. 나도 저 서울가 살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밖에 못 있는다. 서울에서도 어디죠? 핵심지에가 살고 싶은데 외곽밖에 못 산다. 난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늦게 성공했다. 난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진급하고 싶었는데 늦게 진급했다. 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게 되게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순번으로 승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될 때가 오면, 시절 인연이 벌어질 정확한 때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꽃이 나는 지금 꽃 필 거야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온갖 노력을 다해도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싶어도 벚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어서 봄이 와버리면, 온 세상에 봄이 와버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꽃이 피어버려요. 시절 인연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 연, 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이 받쳐줘야만 된단 말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집착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도와줘야. 그 말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겠죠. 평생 화물차를 몰고 서울, 부산 뭐 다니는 유조차를 가지고, 무슨 저 유조선에서 모르겠어요. 그 되는지 해가지고 저 경남에서 기름을 싣고 서울까지 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평생 그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사고를 내야 될 사람이면, 사고나 죽을 사람이면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차가 와가지고 육로로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치워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야. 여행 가다 죽은 사람 뉴스를 보고 난 죽어도 여행은 안 갈 거야. 그럼 그렇게 시즌 2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하나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험 요소는 다 피하면서, 다 없애면서 완벽한 인연적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완벽한 것을 따진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좀 더 타이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타이밍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타이밍은 인연이, 법계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희한하게 그 수십, 수백, 수천 발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 몸만 안 뚫고 몸 옆으로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 천치 같은 망나니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적이 정확히 쏴서 죽이려고 했던 총알이 딱

총알이 날라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꽃을 보고는 꽃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어요. 내가 인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믿으면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세상을 조작하려고 해요.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쁜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버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운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왜 운전을 해요? 사고나 어쩌지 않은 두려움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가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 혼자 한 3개월 인도를 갈 때, 주변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 그 누구나 그 위험한 인도를 3개월씩이나, 그러고 보니까 그 남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했는데, 예, 하고 갔는데, 현지인이 주는 음식 먹고 제가 한 이틀, 3일을 탈이 났었네요. 그 절에 가서, 절에 스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풀 뜯어가지고 쌈 같은 거를 막 엄청 해주는데, 그거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그 제 몸엔 안 맞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한 인연에 의해서 삶은 펼쳐져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이 80억 인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연법이. 마음법,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펼쳐질 건 펼쳐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때 되면 망하고, 때 되면 성공하고. 그 때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빌 게이츠 같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같은 한마음의 존재예요. 한 생명의 존재예요.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생명. 이 불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체의심조.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이게 생각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늦은 것도 없고 때가 빠른 것도 없고. 낭비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낭비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낭비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연들이 곳곳에서 다 쓰인다니까요.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죠. 다 인연이 부여한 일이죠. 그래서 삶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인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수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째로 허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낭비했어라고는 망상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난 이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에 이래 되면 어쩌지 저래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게더 좋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두려울 건 없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다. 자녀가 어디 취직 시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두려워할 건 없죠. 야, 뭐그 걱정을 하냐 하고 마음 편안하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그 어차피 이게 인연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뭐 그래 집착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즐거워서 하게 돼요. 더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공식 암기해서

답만 내는 거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문제 풀때못 풀어요. 심화 문제 같은 거못 풀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면 그렇게 한 문제를 1시간, 2시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못 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 일에서 일삼매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연도 생겨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던 와중에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회양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듯 모를 듯한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래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이거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요.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저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도 할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할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수행 안한 것도 아니에요. 선을 직진심하는 곧바로 내 본성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 직진심의 선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을 땐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법문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머리를 굴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궁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선에선 수행 방법도 없어요. 그 선사 스님들은 법문을 할 뿐이에요. 궁금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말하지만 확연히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할게 없어요. 그냥 직진심의 법문을 계속해서 멍한 채 듣기밖에 못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지? 궁금한 상태? 궁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틈만 나면 법문에 귀를 꽂고 산다든지, 틈만 나면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보통 이제 이게 이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인지는 알수 없는데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문 켜놓고 일단 다른 일을 하고 틈만 나면 법문을 듣거나 시간 좀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으면 어디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서 이게 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뭔가 확 소화되진 않았고 답답함을 안고 그냥 계속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사는 상태가 돼버려요. 또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문이에요.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를 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법문에서. 그걸 유도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이걸 가나선의 표현을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직진심의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본문에서 알아듣는 얘기만 재밌어서 들어요.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취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한 이런 재밌는 알아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처음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집착을 버리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찾아와요. 법문을 달리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법문이 재밌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하는 화두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저걸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수행을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저 보살 요즘에는 옛날에 맨날 1시간씩 기도하더니 요즘엔 기도도 안 하네. 이럴 수 있지 오히려 차라리.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직진심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6조 스님부터 한 200여 년 사이에 있던 그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이 직진심의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났게 만들었어요.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납득이 가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오온 12처 18계가 공하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지 싶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 하다가 깨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정말이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네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행한 거예요? 안 하는, 부처님 법문, 한 일주일 법문 듣다 깨어났으면 그건 수행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수행했다고도 할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 있어요. 이 수행 방법, 수정주의, 선정주의, 선정 수행 방법 했다가 버리고, 고행했다가 버리고, 6년 동안 수행 고행을 온갖 수행 방법이라는 수행 방법은 다 갈고 닦아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야 말리라라는 간절한 발심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봤다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발심 하나만 허련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발심 하나만 있는데 방법이 탁 끊어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유의 조작이에요, 방법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끌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모든 수행은 유의 조작의 수행이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고 꽉 막힌 채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 간절함 하나 있고 그냥 어느 것도 할수 없는 허탈함 속에서 7일도 안 돼가지고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6년 고행하고 선정주의, 수정주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을 수 있었어요. 방아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유의 조작의 수행을 탁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년의 수행을 통해서 그걸 탁 놓고 놓으니까 비로소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을 깨닫게 한 하나의 도움을 주긴 줬겠죠. 영 주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을 죽으라고 끝까지 고행주의 끝까지 극한까지 가보다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탁, 몰록,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탁 놓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가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 없죠. 수행이 도움된 것도 아니고,

그거 만든 것도 아니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화두를 드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들고 의문에 휩싸이고 의단 동로가 되고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화두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다가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잠도 안 자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화두조차 확 놓게 되는 순간에 문득 깨어나게 돼요. 보통 화두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화두란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6년 고행하고 나서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수행을 하다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중도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의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을 할 때는, 중도의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또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붙어요. 수행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쾅 막혀서 모를 뿐이지.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그 중도 수행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 수행하십니까? 수행 안 하십니까? 다른 뭐 일상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법문만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있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행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서구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겪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다 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본단 말이에요. 약도 먹어보고 심리 치유도 해보고 막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니 자살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 죽을 수도 없구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20년을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떤 방법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서 힘을 쫙 뺀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별 가지고 수행하고, 분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 분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분별로, 수행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별이 한번 탁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지? 깨달음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별만 쉬어졌을 뿐인데, 본래 있던 부처가 들어간 거예요. 본래 있던 진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 분별이 쉬워지니까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20년의 고통에서 허덕이던 괴로움의 순간,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수행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온갖 것을 해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0: 그냥 확 내려놓는 시절 인연을, 공부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이 쓸모없지만 그게 사실은 쓸모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물들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오염된 마음은 오염되었다가, 오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오염을 없애야 되잖아요. 중생은 오염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없애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는 줄 착각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의 성품이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본래 보리였구나라는 걸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즉, 번뇌가 본래 없었구나. 우리는 본래 오염될 수조차 없구나. 근데 그 전에 모르고서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수행이라는 게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본래를 확인하고 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설해야죠. 수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중도에 어긋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래도 중도에 어긋나니까, 수행해요.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본인 안목을.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고스란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다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마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이거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확인하고는 너의 안목이 그와 같구나. 그것이 너가 확인한 그것이 내 안목이다. 네, 인가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인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대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거는 뒤에 기합 이렇게 딸려 있는 말 같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그 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온다, 뭐 마조 선사라는 그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에게 법을 전해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언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이제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법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법문 끝에 이런 얘기를 지저분한 이게 오염이에요. 이런 오염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쓴 말은 아니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육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깊고 현묘해, 오묘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

0: 지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5: 지금도 이뻐요.
6: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아닙니다.
6: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6: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6: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4: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저 재입대.
6: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0: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 예수님!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0: 있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8: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7: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

0: 저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뵙겠습니다.
4: 스님!
5: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Thank you.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르는구나. 원돈 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이제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걸 이제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왜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통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아무 뭐그 바깥으로야 이제 뭐할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들이 뭐 계속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분별 세계에서 보면은 뭐 끊임없는 일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은 마음에서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하여튼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안 되니까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걱정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이 되고 뭐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자리에 살면 여기서는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깨어서 산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는데, 깨어서 산다는 게요 감이 요 감이 이렇게 이제 살아 있는 걸 이제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다. 원래부터 우리가 뭐 하물건도 없다.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있는 걸 없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렇다. 이제 그 말도 이제 요걸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 원래부터 이랬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거든요. 원래 이런 공이라 그러면 원래 공인 것이 그죠. 있는 걸 없애가지고 텅 비게 된게 아니라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원래 공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면은 아 원래 이랬구나 하는 게. 그래서 본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 여기 한번 통해서 이제 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여튼 본인한테 현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 헤매며,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체험이 되어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요서는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딱그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거 있던 겁니다. 자기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이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이런 거는 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죠.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체험도 없으면서 생각만 가지고 부처님은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거는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믿고자 하는 의지이지. 참된 믿음은 이게 현실이 딱 됐을 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체험이 되고 현실이 됐을 때는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생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대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체험이라고

바꾸면 더 확실하죠. 그네들에게 직접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찾아서 헤맨다는 건 생각 따라, 뭔가, 뭘 찾아 헤매느냐? 자기를 찾아 헤매는 거지. 자기의 참, 참된 자기를 해도 좋겠고, 참 자기를 찾아서 헤맨다. 근데 참 자기가, 나가 어디 있을까? 참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참 나는 누구일까? 참 나는 어디 있을까? 하고 하는 여기에 딱 드러나 있는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는 누구일까 하는 여기에 100% 다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100% 다 드러나 있어서 이거 이제 자기한테 확실해지면은 의심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100% 다 드러나 있는데 참 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는 여기에 이미 100%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데 근데 생각을 따라가니까 뭐 나는 누구일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찾아서 헤매며 그다음에 비유가 그죠?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따로 또 머리를 찾는다.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또 자기 머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는 사람과 같다.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능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능경에 보면은 그 인도의 어떤 남자가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긴 거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거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 얼굴을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뭐 상금으로 걸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뭐 그게 부자였던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현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제정신이 탁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망상을 그만두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런 식으로. 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찾아서 헤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참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진짜인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참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속아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본래 우리가 이 누구한테나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킨 데는 여기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생각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분명히 누구한테나 여기 있단 말이지, 이게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는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생각 따라가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들을 미혹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혹하다는 말이 헤맨다는 말이거든요. 뭐 어리석다 그렇게 보통 번역하지만은 문자 그대로는 그 미라는 건 헤맨단 말이고 혹이라는 거는 그 홀렸단 말이거든. 생각에 홀려가지고 헤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인생을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미혹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아닌 이 진실 이걸 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이름은 뭐 진연이 자성이니 뭐 불성이니 본성이니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제 방편으로 이건 사실은 이제 이름은 없고 누구한테나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우리가 모든 일이 여기서 이런 뭐 여기서 학문 활동 무슨 예술 활동 문학 활동 뭐 어디 정치 경제 뭐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생각으로는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끊어지고.

드러나는 건데,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니까, 요소는 뭐, 크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 거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자기 머리를 또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이게 이제 중생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려두고 자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죠. 문둔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문둔보살은 이제 이 화엄경의 보살의 52계위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걸 문둔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고 뭐 깊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말이죠. 예? 취하고 버리고 뭐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런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이건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뭐 수행을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이라는 게 결국 생각인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은 깨달았다고 할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곧장 지금이다 이 말은 그냥 이거다 이 말이지.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뿐이지. 따로 뭐 이러쿵저러쿵 할거 없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것뿐이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보살이 어떻고 뭐대뭐 부처가 어떻고 뭐 수행의 단계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게 바로 통해 뿌리면 그게 뭐 즉시 일이 없어요. 즉시 일이 없고 막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다. 그냥 이거 하나뿐인 거고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하여튼 뭐 여기서 살면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이제 생각은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생각은 필요할 때 그냥 써먹을 뿐이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생각에 매여서 살지는 않게 되고 생각에 매여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깨어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 속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 생각이란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계속 복잡한 일이 생기고 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느낌, 기분.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는. 근데 이 자리 아무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감정 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렇게 일 없이 생각 없이 막싹 모든 그런 생각과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온이 전부 공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뭐 온이라는 게 이제 육체, 느낌, 생각, 뭐 욕망, 뭐 의식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전부 막 없다. 우리 법반신경 온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게 없고 막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서 이 자리에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 반신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온이 전부 공이고 공이 바로 온이라고 하듯이 예? 뭐 몸을 가지고 살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의식도 있다 하더라도 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늘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한번 여기 통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으면 이제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바로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이게 우리가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고 설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든 또는 뭐 조사나 선사의 말씀이든 뭐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거든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는데 그럼 왜 이런 일? 그게 이제 방편인 거예요. 방편 전부가 방편이 나가서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법문하는 것은 항상 마지 못해서 한다.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 부처가 뭔지, 뭐 깨달음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법문이라고 할, 그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서로 이제 모여서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편의 말은 약과 같아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 효과를 보고 잘못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냐면 말을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막그 알아듣고 곧이곧대로 그냥 말을 기억하고 이래 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는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제 말 따라간 거니까 부작용이 되는 거고 이런 말 듣고 자기가 말한 것만 잊어버리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근원, 본질 또는 뭐 자기 마음을 해도 좋고 이걸 더 깨달아버리면은 그 말은 잊어버리게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게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으니까 말이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야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이 없고 그냥 말을 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는갑다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 법문이 전부 다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달이 뭐냐? 자기 진실 이게 달이거든 이게. 이걸 깨달아버리면 되는 거라. 이걸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말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법문을 한 시간 내내 막 노트 필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 아, 이런 이런 말씀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저는 이제,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 말을 한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려고 온갖 방편을 그렇게 쓴 거단 말이죠. 말을 한게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그렇다고 한 시간 내내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뭐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뭐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할 거 없어요 이게 말할 거 없고 그냥 저 이거 이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을 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활금비라도 쓸 만하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서 제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서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의 할 일이다. 출가라는 게 뭐. 집을 떠나는 게 출가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출가예요.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단 말이지. 몸의 출가가 진짜 출가가 아니고 몸의 출가는 그냥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집 떠나는 거지만은 마음의 출가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생각을 벗어나면은 나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우리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출가죠.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참된 출가라는 것.

이제 마음의 출가, 아, 몸의 출가가 아니라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공부, 이 불교는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생각 속에서 불교를 뭐 온갖 경전을 읽고 불교 책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봤자 꿈속에서 꿈 깨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예. 꿈속에서 꿈 깨는 얘기 할수 있지. 뭐 생각 속에서 생각 벗어난 얘기 할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로 이제 하면 여기 통해야 되네. 진짜로 이게 통해버리면 뭐 여기서 뭐 아무 말하고 할게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불교는 바로 여기서 즉시 바로 지금일 뿐뭐 따로 때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당장 항상 당장의 일이지 뭐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어디 뭐 당장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현실인 거지 이게. 당장의 일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 통해버리면 꼭뭐 여기 일이 없거든, 여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전에도 그 나와 있거든. 깨닫기 전에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그리고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버리는 거고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뭐 돈이 뭐뭐 뭐 부처니 어쩌고 저쩌고 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고 본래 한 물건도 뭐 얻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그냥 이것뿐이거든. 이렇게 분명히 살아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분명한 일이지만은 뭐라고 할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지 뭐, 딴거 없습니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모두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운 사람이라면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밝게 된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진짜는 아니죠, 이게. 진짜라면은 선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름 붙일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한, 뭐라고 말할 게 없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고 내가 선을 알고 도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좀 무섭죠.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무슨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그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길 가다가 도인을 만나면 도를 말하지 마라. 왜? 그 사람 도를 모른다. 도가 뭔지 몰라요. 도를 아는 사람은 그건 도인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거다. 왜? 전부 생각 속에서 지식으로 돼서 보고 듣고 배운 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소리다.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망상이니까 뭐그 지옥에 떨어질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면은 그냥 아무 뭐 여기 무슨 도가 있고 뭐 부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도인들 뭐 개성 같은 거 보면은 뭐. 뭐할 말도 없고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잔다. 뭐 그게 다거든.
그래서 뭐 나무하고 물 깃고 옛날 사람들 나무하고 물 깃고 그러니까 누가 돌을 물으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도라는 게 이게 도다 하고 뭐 알고 그걸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요게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해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생각 없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말하자면은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생각이 우리 일체 유심조라 말을 하잖아요. 모든 생각은 다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다지 이 말이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생각 속의 일이거든. 이렇게 모든 생각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거는 뭐라 뭐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 분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분별을 벗어난 이 도를 구하는 것이지 분별 지식 뭐 경전을 읽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실 자기한테 본래부터 있었던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있는 일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본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이란 말을 여기다 하거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자기한테 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걸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깨달았어.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지. 경전에서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뭐 불법을 깨닫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지식으로 지식 속에서 불법을 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선이 나왔을 때 선에서 분리문자란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맞지 않다. 불교 공부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경전에 의지를 해가지고 문자로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공부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하면 다 경전을 읽고 이제 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제 스승의 가르침으로 이제 깨달음 얻는 거는 선하고 밀교 두 가지가 있어요. 밀교 뭐 주문해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밀교도 보면은 우리 선처럼 족보가 있거든.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깨닫고 또그 가르침으로 또 제자가 깨닫고 이러니까 그게 족보가 있어요. 선에도 족보가 있거든. 이제 그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밀교도 그렇습니다. 밀교도 선처럼 그 경전 밖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왔다고 해가지고 밀교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도 이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깨닫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 불교 경전도 그 문자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으라고 한건 아니거든. 팔만대장경에 있는 문자가 전부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쨌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 어디 있느냐? 언제든지 자기한테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냥? 자기 마음이란 거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변함없이 갖춰져 있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뭐 바위나 무슨 뭐 돌멩이처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몸처럼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확인이 되는 체험. 그리고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렇지 이렇지. 우리는 보통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도 가지고 내 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 바깥에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몸과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 내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말 들으면 꼭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생각이 만들어낸 아상이에요, 아상. 망상이고, 실제로는 이제 몸과 마음이 있는 건데, 몸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몸이 깨달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깨닫는 거지, 이게. 예. 그 마음은 뭔가 달라서, 이거는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직접.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뭐뭐 뭐 손에 잡히거나 뭔가 생각으로 분별이 되거나 이게 객관화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달을 때는 마음은 객관화가 안 되거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눈이 눈 스스로를 볼수 없다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 눈은 다른 건다 보지만 자기를 보지는 못해요. 마음도 꼭 마찬가지야. 근데 깨달을 수는 있거든, 그거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 확인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 딱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까, 그건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었던,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참되고 바른 견해 이렇게 하는데, 이뭐 그냥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간의 허물이란 건다 생각이고, 생각을 보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지. 생각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게 하면 체험이 딱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분명한 현실로서 명백하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주관객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명백한 현실이지만은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이 전부 모든 번뇌망상을 만듭니다. 왜?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번뇌가 생기는 건데, 그 생각 속에서만 생기는 거지.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번뇌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고, 이제 이거 말로서는 안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제 경험 이제를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뭐 어디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당장 이제 드러나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옛날 경험한 것도 또 기억으로 또 있으니까. 불교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를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생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불교를 뭐 학문적으로도 공부해보고 했지만은 그게 늘 궁금한 거죠. 이제 물론 뭐 말은 많이 있어. 뭐 어디 사성제 그래가지고 뭐
고통을 없애가지고 뭐 구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로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은 그게 있지만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한 1, 2년 금방은 잘 모르는데 한몇 년, 뭐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몇 년, 그게 뭐 1, 2년인지 4, 5년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자각이 턱 되는 거라. 아하,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는 거구나.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아, 불교가 중생을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확 풀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저도 뭐 그전에는 불교 교리책이니 뭐 수십 권을 봤거든. 중요한 경전들도 읽어보고. 그렇지만은, 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 거알 수가 없어요. 말만 있지. 그걸 실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예. 근데 한번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금방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그런 순간이 다가와. 아,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를 하는 거구나.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는 거. 분별 벗어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안목들이 자꾸 생겨요. 이 체험을 하면은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밝게 된다면은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참된 마음이 통달해서 이제 여기에 통달해 가지고 여기에 통달해서 자성을 깨닫는다는데 이게 뭐 자성이라기도 하고 불성, 법성, 뭐뭐 뭐, 본성 뭐이 성이라는 이름을 여기 붙여요. 그건 이제 방편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이라는 그 말과 상대적인 말이 상이라는 말이거든. 우리 공안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어망할 때그상 분별되는 거 모습이 있는 거는 분별된다 이 말이. 생각 세계를 가리키는 거. 성은 생각을 분별 안 되는 거, 생각을 벗어난 거, 이걸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은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견성을 불이법이라고 말하거든. 불이법이란 게 이법이 분별이잖아. 분별은 우리가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니까 이법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거다 저거다 할게 없으니까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견성은 불이법이라고 그 육조단경에 말하는 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견성이 불이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도 뭐그 불이법, 불이 중도 뭐 무자성, 무슨, 뭐, 공, 뭐, 이런 걸 전부 연기,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다이 분별을 벗어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통하면 돼요. 여기에 통하면 그만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먼저 통하면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하여튼 이런 일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야 깨달음이다. 이말 자체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날 나는 걸 우리가 의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벗어나야지 그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분별을 벗어나서 뭔가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저절로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절로 이 일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선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

0: 불교 전통 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병원연 항거 결제 부패에 참석하신 시의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머리는 셋이고 팔은 여섯이고 눈은 셋 달린 사람이라. 신의 머리에 귀신 얼굴, 발밑에는 불수레를 굴리고 새눈과 노란 눈동자가 일체를 투과하여 빛나니 등용과 노주도 웃으며 기뻐함이로다. 아! 금일 결제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된 또 고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하는 두 수자 스님이 설봉선사가 계시는 회상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두 수자가 오는 것을 본 설봉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수자에게 무엇인고 이랬습니다. 두 수자가 떡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설봉선사가 묻기를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수자가 설봉스님에게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봉선사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수자가 따라 들어가서 설봉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들은 남쪽으로 한번 살려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고하니 설봉스님 말씀이 아 남쪽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설봉스님 말씀이 남쪽으로 가면은 암두가 사는 해상이 있는데 그리 가는가? 예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 암두 스님에게 갖다 전해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설봉신이 편지를 하나 써서 한 통을 두 수자에게 맡겼습니다. 두 수자는 이제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암두 스님이 사시는 해상을 찾아갔습니다. 암두 스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편지를 전해드리니 암두 스님 말씀이 어디에서 수자 둘은 지금 어디서 오는고? 예, 설봉스님 회상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런가? 설봉이 뭐라고 하던고? 그러니까 그 두 수자는 말이 예, 설봉스님한테 갔더니 칭연하러 갔더니 다짜고짜로 저희 오는 걸 보고 무엇인고 하고 묻습니다. 무엇인고 하고 물어요. 그래서 어쨌는가? 예, 저희들도 반대로 또 설봉스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인고? 하고 설봉스님에게 반대로 저희들이 물었지요. 그래 설봉이 뭐라고 하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암두신이 말씀이, 아 불사 내가 그 암두의 암 설봉에게 말을 꿀을 말해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구나 이래요. 만약에 설봉에게 말을 꿀을 내가 말해줬더라면 설봉이 오늘날 어느 누구도 설봉에게 탓할 사람이 없고 천하인이 설봉을 받들 것인데 내가 설봉에게 말을 꿀을 말해준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두 수자가 그 말업구가 뭔가 의심스러워도 암두스님에게 근심에게 다시 대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묻지를 못하고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다가 두 스님이 하한 거 마렵에, 하한 거 이제 다 마치갈 마렵에 앞에 대화에서 마루꾼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가지고 암두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스님께 왔을 때 저희들한테 설봉에게 마루꾼을 말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마루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수자가 암두 스님께 물었어요. 의심스럽습니다. 그 말업구가 도대체 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암두시님이 왜 진작 묻지 않았느냐? 하한거가 다 돼갈 때까지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느냐? 진작 뭐좀 묻지. 예, 참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내 지금 말업구에 대해서 물으니 내가 말해주겠다. 그 마루꾼을 말해줍니다. 암두스님이 두 수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것이 마루꾼이냐 하면 이것이 마루꾼다. 설봉수여 아 동조생이나 불여 아 동조산이라. 내가 설봉하고 한 가지로 났지만은 설봉과 더불어 한 가지로 죽지는 않는다. 요컨대 마루꾼을 알고 싶은가? 다만 이것이 마루꾼이라. 이랬어요. 마루꾼에 대해서 설봉하고 내가 한 가지로 났지만은 같이 죽지는 않느니라. 이것이 마루꾼이라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지가 무엇인지 이두 분이 마루꾼에 대해서 설봉하고 한 가지로 났지만은 같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지 낙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적 본다면은 어디 가서 조실해도 됩니다. 안목이 충분합니다. 불광근 선사가 마루꾼에 대해서 개성을 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루꾼 이군설하니 탑착친추 계행사찰이로다. 한적 보천하니요 열적 보천열이니 약시 달마아손이면 각각 자지 시절 이 군설이로다. 구미 요구 막당구 산석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대를 위해서 마루꾼을 말하리라. 저울추를 한번 밟아 보니 국기가 쇠와 같네. 날씨가 추운 적
하늘 전체가 춥고 더운 적은 하늘 전체가 덥다. 만약 달마 스님의 자손이라면 각각 스스로 시절을 알 것이니 그대를 위해 마루꾸를 말하리라. 나도 마루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검은 거북이가 자라산을 당하여 만나서 돌자라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마루꾼이라라고 했습니다. 금일 대중께서 암두 스님의 마루꾸의 의지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아신다면 암두 스님과 다르지 않는 눈밝은 선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일 산성이 마루꾸의 의지를 한 말씀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에 마루꾸를 한 말씀 붙여보겠다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보리라. 금산에는 순수한 산삼만 나오더니 시중 백화점에 가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도다. 저도 마르코에 대해서 한 말씀 붙이는데 전 쉽지요. 들어보니.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알아보면 어려워. 또 여기에 개합이 된다면 그 마르코 여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금일 결제 대중께서는 틈이 없이 하두를 본창 공안의 하두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5번 결제, 이 결제라는 게 시작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번 한 철을 내 인생을 바꾸느냐? 못 바꾸고 또 생사윤회에 헤매고 사느냐? 가장 중대한 결제하는 날입니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하두를 참고해서 아주 틈이 없이 참고해서 타파하는 것을 일대사를 요달하기를 여러분이 참으로 있는 힘을 전복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다하고 다해서 하두를 참고해 보면은 반드시 석 달 안에 해제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본창 공안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두를 깊이 의심하여 한 뭉치가 되면은 마치 세 뭉치를 씹어서 즙을 내는 것과 같다. 세 뭉치를 씹어가지고 즙을 내는 것과 같고 평평한 땅에 배가 물에서 가는 건 쉬운데 평평한 땅에서 배가 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평평한 땅에 배가 행하는 것과 같으며 허공 속에 말이 달아나고 9년 동안 면백한 사람이 입이 있어도 도리어 벙어리처럼 창구함이라. 이와 같아야 사중득하리라. 죽은 가운데 바로 산 사람이 될 것이다. 전신하여 몸을 한번 확 뒤집어 돌려서 엎어서 다시 되돌아 선다면 이 말이지요. 요사인이라 일을 마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차다 원가 해탈이요.

아니로다. 또한 원수의 집에서 해탈을 얻고 일대사를 요단하여 일이 없으니 걸림 또한 없네. 천상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뜻이 없는 시원한 사람은 사람 스스로 정량함이로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0: 우송대종사는 보고 듣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뭘까 화두를 던지며 이번 여름 결제가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숨길이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1: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 결제. 상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0: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 역시 조사의 본래 뜻을 묻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자들의 눈을 깨웠습니다. 여산 정여대종사는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요달하면 때묻지 않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된다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이 코뿔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정진해 자성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2: 그래서 아까시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자신은 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을 확철하게 깨달아서 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0: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의 본향을 찾아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한거 정진은 오는 음력 7월 보름 8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조사도 조실 지명대종사 법문으로 여름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지명대종사는 아르마리를 경계하고 뼈를 깎는 화두 참구를 당부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초여름의 무더위 속 법주사에 모인 수자 스님들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율주 무상대종사 주지 정덕 스님과 결제 대중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병오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안거에 드는 수자 스님들을 향해 하안거 수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두를 통해 의식의 벽에 당당히 맞서 분별의 틀 자체를 부수는 치열한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5: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4: 이어 생사에 참된 의미를 짚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마저 온전히 내려놓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오직 화두를 타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5: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4: 세속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참나를 찾기 위해 선방으로 향한 스님들.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눈밝은 수행자의 출현을 염원하며 속리산의 여름이 뜨거운 구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불국사는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 축원과 박완규, 서경석 신도회 부회장 화한 봉헌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법문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참선이든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 진리를 깨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의지해 정진하길 당부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사전투표로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난 30일 주석 사찰 청년사가 있는 양주시 장흥문화체육센터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역 소멸 위기와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지역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0: 당부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에겐 지식보단 덕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우리가 잘 선출해서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0: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각종 DJ, 래퍼가 삼존불이 모셔진 법당에서 무대를 펼친 건데요. 공연 외에도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알리는 기발한 콘텐츠들이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한국불교 태고종 충무원이 위치한 불의성 법륜사 법당이 관세음보살을 연호하는 20대 청년들로 들썩입니다. 지난 30일 힙한 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 굿즈 제작사 해탈 컴퍼니가 개최한 불라조화 페스티벌 부처님 오신 날 애프터 파티 현장. 해탈 컴퍼니의 108일 불교 밴드 만들기 프로젝트로 탄생한 해골물의 데뷔곡 자비를 불태워로 관객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3: 단 100일 만에 이렇게 무대를 완성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너무나 감명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2: DJ 패기굿과 DJ 반타, 래퍼 이윤재 등 장르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법당의 파격적인 변신에 고민도 많았지만 법륜사 주지, 성파당 해각 대종사는 창건 100주년을 한 해 앞둔 법륜사의 법륜이 더 젊고 더 아름답게 굴러가는 방편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4: 법륜을 굴리기 위한 도량이거든요. 한 50년을 낮추어서 20대, 30대 맞추어서 가까이 가고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2: 공연과 함께 1층 저잣거리 존에서는 영천 목탁, 니르바나 등 다양한 불교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페스티벌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도 마련됐는데 사찰 음식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열무김치 국수가 관람객들의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5: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6: 이 뮤비를 미리 보고 왔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 뭔가 제가 모르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8: 거짓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7: 뱅어예요. 김치말이 국수가.
2: 이외에도 아기 부처님을 씻길 수 있는 관욕 체험,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일 카페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불자들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9: 우리 중생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종교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인연들이 잘 맺혀지면 분명히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또 해낼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2: 해탈 컴퍼니는 웃고 즐기는 휘발성 콘텐츠가 아닌 불교의 깊은 철학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201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지난달 30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서 열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총성의 시대 자비는 어떻게 평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종교와 전쟁,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또 부처와 예수, 공자 등 성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근본은 생명과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지리산 천은사가 장방선언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뉴욕에서 온 베이시스트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슨, 프랑스 출신 드러머 아르튀르 알라르, 기타리스트 마티스 파스코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계곡과 소나무 숲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재즈의 향연으로 관객들은 깊은 마음의 울림을 만끽했습니다. 매년 봄과 여름의 끝

달하게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해온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초대해 로스트 피스즈를 주제로 쉐로브미, 저스트 더 샘 등 11곡을 선보였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대전 무형유산 이정호 단청장과 함께 불교 미술의 맥을 잇는 전통 미술관을 개관하고 불교 미술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개관식에서 주지 화람 스님은 보명사 전통 미술관이 사찰을 찾는 시민에겐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고 후학들에겐 불모의 길을 열어주는 배움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호 단청장은 전통 단청과 불화의 찬란한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천안 시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명사 전통 미술관은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전통 미술 단청, 불화 기초반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 미술 대중화에 앞장선단 계획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0: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언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M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2: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BTN 남성물교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오늘도 방청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오셔서 이 회차 갈수록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제 산혜진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 또 불교의 가르침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가 내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제가 작게나마 씨앗을 심는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다 해보셨죠?
2: 네.
0: 네, 나 지금 충치가 있다.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충치가 생기죠. 제 도반 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 W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치과를 어머님하고 같이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치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치과는 저도 그런 치과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아기들이니까 충치죠. 뭐 대부분. 그죠? 뭐 심각한 이빨에 뭐 병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충치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그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충치가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치 9개라고 방송을 해줬대요. 이거 되게 특이해. 원장님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W 스님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막 키키키 웃었대요. 저 이빨도 안 닦는 저놈. 이분은 13개가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셔서 입에 초콜릿을 물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 입에 초콜릿이 그냥 있대요. 그럼 또 먹는데요, 그거를 아침에.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3개 나올만 하죠. 충치 9개인 분이 13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로 비웃어야겠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산혜진미 강의를 들으시고 또 불교심리학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때 물론 뭐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저기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세요?
2: 불교에 가깝다.
0: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분 빼면 다 불자예요. 저기 DNA에 다 녹아있어요. 근데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지인이 인연이 이거 들어봐요. 되게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고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좋은데 제가 뭐라고 썼죠? 너무 빠지지 마라. 남자들의 주특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홉 개 보고 비웃은 W 스님이 자기가 몇 개였다고요? 13개. 아 이거 실명을 밝히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요. 너무 밝히고 싶네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분은

0: 아무데도 안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생각,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욕심, 자만, 분노, 외로움, 정말 안 빠져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산해진미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엔 정말 위험할 만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정말 위험하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역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종교의 영역에 불교는 좀 빼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예요.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35살, 여기 3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보살님께서 어느 날 여의도 공원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다가 온 우주의 법칙과 내 마음의 법칙을 다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연세가 지긋하신 노장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울림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니까 잘못됐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이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스님이 고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준비된 답을 드립니다. 뭐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해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0: 아,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홉 살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손을 들을 때 걔를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왜냐면 그분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질문과 답변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걔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 그래 질문해봐, 어디 사는 누군지 얘기하고 해봐. 그랬더니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아홉 살짜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뿐인데 온 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종교의 교주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생을 맨발에 밥그릇 하나, 이 밥그릇 이름 뭐죠? 바로. 바로 하나를 들고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길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주로서 호황을 누리고 싶으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궁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맨발에 밥그릇을 들고 모든 대중에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언제 떠나셨느냐면 송납 80세에 열반하셨어요. 몇 년이죠? 아, 잘 안 되세요?
1: 45.
0: 45년. 45년을 길에서 사신 거예요. 맨발로. 전 신발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소방서에서 강의하니까 질문하시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신발 어디서 샀습니까? 좋아 보였대요. 신발도 없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그래서 몇 집 다니셨냐면 하루에 7집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게 모이면 먹고 안 모이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왕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45년의 세월 동안 나에게 열심히 소원 빌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얘기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26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저는 다시 꽃피우고 싶어요.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스님네들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영역에서 불교를 모르는 불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땅에서 구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교의 진리는 종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는 예외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이거 전에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네. 연기법 무슨 법이냐면 박수 소리 생각하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뭐가 나오죠?
2: 소리.
0: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0: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서? 행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저런 분들 좋아해요. 맞아요.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또 저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반가움이 일어나요. 맞죠? 제가 돈을 빌리고 떼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움이 일어나요. 두 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너와 내가 만나면 무언가가 중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가움일 때도 있고요. 미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싫을 때도 있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사람 보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 있잖아요. 예예. 요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잖아요. 미움, 사랑, 분노. 이렇게 만나갖고 일어나게 된 그 중간의 것. 걔는 소리는 왼손에 있던 건가요? 오른손에 있던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왼손에 있었던 겁니까? 오른손에 있었던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리가 나자마자 얘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왼손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오른손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는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이 소리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이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불교용어로 실체가 있으며 우리가 쓰는 말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실체가 있고 존재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박수 딱 치고 나서 소리 줘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디 갔죠 소리? 없어요. 제가 박수 소리만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반가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호사님.
1: 반갑이 생겼죠.
0: 반가움이 생겼죠. 그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반가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도 반가우셨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중간에서 반가움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반가움은, 그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체가 있으며 존재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미운 놈을 만났어요. 왼수 같은 걸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라디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질문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질문을 막 채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려고 하는데 정말 미운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연등에 요 꼬리표 달리죠? 요 꼬리표에다가 그놈 이름 쓰고요.

0: 여기에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1: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0: 쓰라 그랬어요. 어, 그럼요. 쓰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쓰세요.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죽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생방송 라디오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썼겠어요 그분이? 안 쓰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고 쳐요. 저를 엄청 미워한다고 쳐요. 거사님 눈에서 지금 막 꿀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거사님들이 이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워한다고 치자고.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분 있죠?
2: 네, 있어요.
0: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저희 스님네들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도 내고요. 눈물도 나고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중간에 일어난 것이구나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배웁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예. 너 기분 나쁜 그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줘봐. 있으면. 못 드립니다. 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너의 온 우주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온 우주를 그 안으로 쑤셔넣어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팍 하고 어디선가 태어나서 온 나라고 하는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인연 되었을 때 이게 인연한테 연자예요. 인연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기자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어난 것은
1: 사라진다.
0: 또 내가 아니다. 그렇지. 또
3: 실체가
0: 그렇지. 실체가 그 얘기 해주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 되게 예쁘다 하는 이 기쁨, 아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는 이 불쾌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3: 네.
0: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1초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연습만 하고 살아왔냐면 저 사람 보고 생겨난 감정도 나, 이거 보고 생겨난 기분도 나, 모든 걸 나로 삼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로 삼고 그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얘기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에요.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연기법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연기법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

0: 하기 전에도 이 세계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칙을 부처님 만드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갈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찰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몰랐기 때문이에요. 뭐를 몰랐을까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절에서 알려주는 게, 스님네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내용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실까 저분이? 그거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외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큰 뭔가 베푸는,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거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내 그릇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기법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교의 교리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가르침을 스님네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출가자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승님께, 스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나요? 를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스승님께서 그래? 야,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승님은 눈이 밝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부했던 그 길을 이미 먼저 다 걸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릇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스승님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멘토를,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뵙고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큰 지표를 그분께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것을 얻는 것은 도의 모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1: 도반.
0: 도반이라고 썼습니다. 네, 도반. 이거 한문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 도자예요. 이게 짝 반자예요. 짝. 짝꿍. 그 무슨 뜻이죠?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2: 함께 걸어가는 친구.
0: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친구. 맞아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2: 미래를 위해서.
0: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짝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누굴까요?
3: 부부요.
0: 부부죠. 맞아요.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나의 짝이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하고 물어봤더니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해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는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요? 도반의 인연을 맺었는데 저는 부부, 친구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도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여나 내가 옆에 있는 길로 자칫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반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반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번에 교육, 애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쁜 교육을 시키면 이거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아니죠. 교육이 없으면 무교육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동물처럼 돼요. 이 동물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친구가 돼요. 얘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지.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리고 보만 선생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지. 이런 티끌만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동물은요? 이게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돼요. 악마가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인연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교육으로 가득 차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 뭐 학업이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분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을 애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랑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긴 엄청 싸웠지 맨날. 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맨날 논두렁으로 불러내갖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옛날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걸 안 보여주려고 남편 너 나와 일로.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저는 그게 어른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섞어서 애들에게 들려주는 집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는 아름다운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어른들이. 맞죠?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은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W 스님 있죠? 네. 이 스님한테 제가 정말 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월드컵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살, 21살 이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들 보죠. 근데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해요? 이수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하고 월드컵 그 경기를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중국어 수업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 다음날에 하필이면.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있으면 해 떠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좀 스님도 쉬세요. 예, 그럴게요. 제가 잤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스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책상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배신감. 이야, 나보고 자라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안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네,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전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제가 그분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예요. 피곤해요에서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해요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자야죠.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못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수님은 피곤해요에서 멈췄어요. 짜증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한 게왜 짜증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잘났다, 진짜. 천상에서 사시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이수님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 몸 처음 받으신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천상에서, 천인에서 떨어져 갖고 인간으로 첫 번째 몸 받으셨다고. 제가 이분께 배운 게 너무너무 큰 가르침을 배웠어요. 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거.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떻죠? 안 좋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말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알아야겠다. 절대로 그거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다듬고 다듬고 키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수님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배워요. 스님은 저에게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행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느끼는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 말이에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초하루가 물론 분별심은 내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 초하루가 그냥 초하루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을 달의 초하루입니다. 4월

1일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회암사에 오랫동안 염원으로 그 인연 공덕으로 돌아오신 사리를 모시고 천일기도 하는데 600일이라는 그 600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700일이라는 입제에 들어가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문에 앞서서 다 같이 한번 합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보

예, 오늘 700일에 들어가는 날에 예, 법문의 제목은 수행이라는 원인을 심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자. 예, 수행이라는 인을 심고 그리고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예, 원을 결과를 얻자라는 그런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57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종파가 생겼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그 모든 종파가 하나같이 따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것 하나는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뭐냐면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예, 인과.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천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독경을 하고 수지 독송을 하는데, 근데 이 인과응보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한 수행과 믿음이 없으면은 저는 금강경을 잠깐 독송하는 공덕 말고는 부처님의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냐 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인과 응보, 인연과 그 연기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는 잠깐이라도 뭘 행복할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 해탈, 성불은 하기 어렵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하셨죠? 마디마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 잘라야 되는 원인은 가리왕한테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분노와 질투 때문에. 가리왕이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여인들이 부처님이 과거에 인혁행보살이 때, 그때 옆에서 이 여인들이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남성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수행하고 모습을 너무나 환희롭고 신심이 나서 같이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리왕은 나의 여인이 저 사문한테 갔다라고 거기를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너가 인혁행보살임이면은 얼마나 인혁이 대단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부처님의 살을 마디마디 하나씩 자르는 겁니다. 그게 금강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뿐만 아니라 금강경의 부처님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과거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고, 그 과거에 어느 곳에서 내가 내 몸을 이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내던졌다. 그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리왕의 이몸 한마디, 몸 마디마디를 이렇게 사지를 잘라냈을 때 부처님께서 원망한 마음을 내지 않고 끝으로 목숨을 다할 때, 마지막 끝에 어떤 마음을 내셨다? 저분을 제가 어느새 부처가 되거든 저분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부처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저분부터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왜? 저분의 탐심, 분노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수행자를 살해하는 살인을 하는 업을 지어졌기 때문에 저분은 굉장한 과업을 받을 건데, 이분부터 내가 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원함이나 분노를 심었다면은, 부처님 역시도 똑같은 가리왕과 같은 분노심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원인을 뭘 심었냐면은 대자비심, 보살심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후대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라는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리왕이 몇세 후에
그 업보를 다 받고

나타나서 부처님이 제도를 하셨다라고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요즘 패션이라고 하죠. 이 트렌드가 너무 빠르죠. 그리고 영상을 봐도 요즘엔 긴 영상 안 봐요. 짧은 영상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게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법칙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인연법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아주 단단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인연법칙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직 비슷한 것이 있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난다고 그 인과법칙이 2570년 전에 부처님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2650년 때부터 이 부처님이 이 인과응보에 대한 설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할때 누가 나오죠? 사리자. 사리라는 어머니의 아들인 사리자가 나옵니다. 사리자가 부처님을, 저분을 내가 딱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언제냐면은, 인도에 그 당시 때 많은 이 사상가들이 살고 계시고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리불도 굉장히 뒤에 제자들이 많이 계시는 유명한 그 수행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마승비구라는 비구를 통해서 이 개성을, 제가 아까 읊어드렸죠, 개성을. 예, 제법 정연생, 제법 정연멸. 그래서 마승비구한테 사리불이 들어가서 당신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우시다.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수행자를, 이 숲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당신의 이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도대체 너의 스승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냐? 너네 그 한국 영화에 유명한 거죠.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래서 너네 스승이 뭘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서 마승비구가 제법 전연생, 제법 정연멸. 우리의 사모니 상자요시설, 늘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모든 법은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멸한다, 없어진다. 그 한마디에 사리불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뿅간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나도 그 사문을 뵙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마승비구 따라가서 부처님을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유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는 제자가 사리불이에요.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 신통제일 목권년전자. 이게 양대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 이쪽에 한국에 와서는 이 안한과 가섭 이렇게 두 분으로 이렇게 모시긴 하지만 가장 처음

이 양대의 제자는 사립을 하고 먹거니와. 그래서 이 사립을이 이걸 듣고, 와, 이런 거를 가리키는 스승이 계셨어요? 저희가 가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있는 겁니다, 경전에. 그리고 경전에 있다고도 여러분들 바로 믿지 말고, 인연법에 대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인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도반, 옆에 앞에 계시는 선배, 도반, 후배들이 다 어떠한 인연으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 아끼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과거에, 현재에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과의 깊은 또 인연이 있고, 또세 번째는 회암사라는 이 도량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석 앞에,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마실 때 마시기만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마시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 드러내면은 다 마시게 되고. 들숨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숨에 이어서 날숨이 나오고, 날숨에 이어서 들숨이 나오고. 그리고 죽는 사람만 봤어요? 아니죠. 태어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인연 법칙을 잘 보면은 전생에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시간 낭비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늘 똑같은 방편으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고 지금에 집중해라.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인연법을 잘 믿고 수행하고 사시면은 저절로 전생, 후생 저절로 알게 되고, 그리고 윤회, 육도 윤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각자만의 이런 좋은 거를 막 보여주는데,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교를 믿는 우리는 늘 괴로워요. 눈 뜨면 괴롭고, 밥 먹다가 배부르면 또 괴롭고, 다이어트 실패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첫 번째는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걸 인과응보로 잘 이렇게 계산하면은 섭섭하거나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적인 괴로움?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심적인 괴로움은 또 내가 만들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병들고, 그리고 뇌쇠해지고, 나이 들고, 죽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왜 아프지?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면은 그냥 평생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인연법, 인과응보, 이 인연법을 통해서

연기법이 나오고,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 팔정제, 그 다음에 이 삼학, 계종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죄를 짓지를 않아요. 죄를 안 짓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내가 모르고 벌레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마음을 내서 살생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인연법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죽인 대가만큼 누구한테 돌아온다?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금강경에는 자꾸 부처님이 이름만 있을 뿐이다. 없다, 없다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말로 표현한 게 무상무아 정도 되는 거예요. 요 회암사 여기만 해도 여기 비어 있는 이게 다 호공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하나 쥐면은 요 안에 호공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딱 주먹만치만 들어가죠. 그 해운대에 가서 모래를 한 주먹 딱 쥐면은 딱 모래 한 주먹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요 정도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도 모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말로, 언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법을 설하기를 꺼려 했는데, 그래도 중생들의 염원으로 법을 설하는데, 지금 2570년이 흘리면서 부처님이 법이 가벼워지고 있잖아. 부처님은 이거밖에 깨달은 게 무상이야. 깨달은 게 무상밖에 없어. 연기법밖에 없어. 이거는 깨달음의 기초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은 연기법, 인연법을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비로소 느낄 수가 있어요. 더 깊게 더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냥 연기법, 인연법, 사성제, 팔정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사성제, 팔정도, 팔만대장경 정도만 설하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TV를 많이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게다, 이거다, 맞다, 틀리다. 그거 다 제껴놓고 인연법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스님이 인연법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나부터 인연법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가버려. 아무도 없어서 갑니다. 근데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도반들이 안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인연법에 대한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확실히 믿고 인과응보 법칙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세상에 사용을 해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종이컵 많이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마세요, 일회용 많이 쓰지 마세요 하면은 잘 안 따라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0년도에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운동 하죠. 왜 10년도에 뜨거워질까요? 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에어컨, 자동차 팍팍팍 많이 쓰니까 그의 결과가 이 지구의 생태가 좀 약해지면서 온난화가 오면서 지구가 곧 이 뜨거워져서 사람 살기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인과 법칙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 인과 법칙 얘기를 하면은 화가 많이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은 과가 뭐가 들어오죠? 예. 화병이 생겨요. 화를 많이 내면 화병이 생겨요. 밥 많이 먹으면 살쪄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인과 법칙입니다, 이게. 이거를 부처님이 이 인류에 처음으로 설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 인도에 가보세요. 계급 사회입니다. 평등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는 다 인과 법칙으로 볼 때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등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좀 동안이신 분도 있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동안이고 어떤 사람은 좀 노안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평등해야지. 그런 거는 평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한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고 죽는 이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계급이 높다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죠. 스님이라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왕이라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큰 대왕, 전륜성왕, 막 이름 막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늙고 병드는 죽음을 앞에서 이 죽음 역시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이 법칙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도 한 애는 좀 더 예쁘잖아. 한 애는 좀 더 못생겼고 어머님은 둘 다 예쁘다고 하지만 그게 평등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평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이 생각이 있는 한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 더 뛰어나서 완전한 행복,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

그런 평등함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가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실행해야죠. 그렇죠? 앉아 있으면은 밥이 저절로 돼요? 안 되죠. 옛날에는 막 장작불에다가 냄비에다가 쌀을 넣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서 물 잘 조절하면서 밥을 했죠. 요즘 이제 쿠코. 그것도 그래도 물 맞추고 눌러줘야죠. 백미취사 이렇게 눌러줘야지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저 비마저도 과학적으로 보세요. 그냥 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다 이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게 영상으로 하면 비 되고 영화가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바깥의 일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금강경 열심히 있는데 왜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왜 내가 발언하는 발언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인연 법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리면 봄에 먹어야지 왜 가을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가져온 거 있고 이 생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생에 가져온 거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이 생에 짓고 있는 것을 선업으로 지어가야지 다음 생에 아, 저 사람 부럽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집에 태어나는 아이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저 집이 부자 집이라고 알고 들어갔습니까? 라고. 아니요. 태어나니까 부자 집인 거예요. 그 힘, 찾아가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 법칙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법칙을 믿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잠깐은 좋을지언정 이 끝에는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족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돌아가실 때 되면은 다 미안한대요. 뭐든지 다 미안한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예 그냥 미안해 해요. 그러면 삶이 한층이 더 편안해집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미안해하는 그 마음은 내 거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준다면은 저 사람이 부처님이지. 저 사람이 저 가서 돗자리 깔아야지.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헌신을 다한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인과 법칙이 확실히 내 몸속에 뼈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가족에 대한 잘해줌에 대해서는 하나도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미안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자꾸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 말투들, 행동들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습관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 부처님이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싶거든 처음 일바따로 믿어야 되는 게 인과응보예요. 인연법이에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받고 있는 업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이번 생 하나가 짧은 생이 아니에요. 다음 생에 또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이번 생, 평생 내가 이 사람한테 시봉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부처님이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다음 생에도 내가 너의 며느리로 태어나서 시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부처님이었으면 그럴 발언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이니까 어떤 발언 하죠?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너하고 살지 않을래. 근데 새로운 사람, 한번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람, 그리고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이겨버렸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못 이기고 스스로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전 뒤집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뒤집으면 뒷면이 나와버리는데 그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700일을 입재해서 이제 400일 남았는데 400일 동안이라도 예, 인과응보, 인연법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내가 화가 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안 좋은 일에 대한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인을 어떻게 내가 깎고 수행하고 정리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400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인연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습관이 되도록.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아, 왜 미끄러졌지? 미끄러진 이 원인이 뭐지? 아, 내가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밟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이 다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앞으로 올 건데 거기에 이겨내는 거는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이 400일 동안 인연법에 대한 열심히 생각을 잘해서 우리가 천일기도 딱 회향할 때 여러분들의 와 스님 제가 인연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맞네요.
그런 사람이 돼야.

0: 돼요. 근데 연구를 하니까 틀리다.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연구까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꼭 한번 만나봐야 돼. 예.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일기도 회향에 앞두고 600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직장, 집, 또 회사, 뭐 본인이 이렇게 일하시는 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회암사 천일기도 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있으면은 천일기도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0일까지 잘 동참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400일도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고 또 아, 오늘 스님이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 깊이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꼭 해주시고 아셨죠? 예. 그리고 우리 회암사 오늘 이 600일 회암 그리고 700일 입지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이렇게 법문을 좀 이렇게 잘 공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부처님의 저는 부처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생각할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이시니까 예, 잘 오늘 법문 잘 판단하셔서 맞다면은 믿고 따르시고 실천하시고 틀리다면은 버리시면 돼요. 예, 아셨죠? 예, 아무튼 예. 오랫동안 법문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불하십시오.
1: ₩10,57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복덕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구계당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랑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세상에서 어리석은 중생은 욕심에 탐착한다. 능히 이 어리석음을 여의는 자는 빠르게 열반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깨달을 법이 가장 존귀하며 삼계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내가 안락으로 이끌겠다. 부처님의 탄생

게이며 어쩌면 전법의 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법을 통해 모두를 이끌고 모두를 피안으로 건너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투게더에서 지금 2026년 이 시대의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부처님의 법을 가장 앞장서서 전하고 있는 그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차 오천회라고 하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일무이한 법회를 하셨던 정말 큰 거목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그분들 조계사 청년회를 소개해드립니다.

0: 자,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조계사 청년회분들 오늘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십니다. 법회를 5,000번이나 하신 분들인데 방송에 소개된 게 조계사 청년회로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 그렇다면 이 투게더, 정말 함께한다라는 이름에서 투게더를 지은 건데 이곳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시키며 우리 조계사 청년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죠. 바로 회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회장 지한 이충훈입니다.
1: 네, 우리.
3: 네,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에서 참선 수행부 부장을 맡고 있는 선양 김지연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또.
4: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사찰문화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주윤 박소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또. 네.
5: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생활불교부 청안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가장 핵심 멤버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1: 소위 어벤져스라고 하는
4: 맞습니다.
1: 뭔가 회장님의 이 간택을 당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 우리 조계사 청년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우리 1977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진짜 거의 매주 한 주에 두 번씩 법회를 하고 계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것 같습니다. 5,000회라는 법회를 달성하셨었는데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우리 회장 법부님이 계실 때 5,000회 법회를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습니까?
2: 제가 소임을 맡았을 때 정기법회 5,000회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저 자신조차도 감회가 되게 새로웠고요. 이렇게 5,000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저희 선배님들과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저희 임원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 네, 요새 그 젊은 MZ세대들, 이제 유명 아이돌들을 천년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데 여기 5,000년돌이죠. 5,000회 법회를 하신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만회죠, 만회. 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순간에 법회를 하셨는데 세 분도 다 그 자리에 계셨었는지.
4: 네, 네 맞습니다.
1: 소감 어떠셨어요?
5: 저는 사실 조계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진 않았는데요.
1: 아, 제일 좋은 시절에 들어오셔서 제일 끼스를 하셨네요.
5: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법우님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5: 이게 조계사 청년회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1: 네.
5: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와도 사랑받고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지스님, 그리고 지도법사님, 그리고 사중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지만 또 법우님들의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이렇게 임원분들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임원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죠. 맞습니까?
3: 네, 저희 5,000회 법회 준비하면서 회장님과 본회 임원들도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법회를 이어갈지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저희 부서 임원들은 부서 법우들을 독려를 해서 좀 같이 5,000회 법회를 즐길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좀 독려를 할까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많은 법우님들이 5,000회 법회에 오셔서 함께 즐겨주셔서

0: 제가 앞으로 저희는 그 나이가 연령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아.
0: 선배로서 올수 있지만 실제로 정회원으로서 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1: 오.
0: 저희 임기 내에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게 아주 큰 영광이라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진짜 출가자의 한 명으로 승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업적은 제가 듣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진짜 문득 듣기에 이렇게 조계사 청년회를 어느 방송에서 특집으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건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다 싶어서 제가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는 제가 법회 섭외를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예전 항상 이 우리 이충호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줘서 언제 언제 혹시 방문 가능하십니까? 라는 섭외 전화가 오시는데 반대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섭외를 위해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좀이 법우님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계사 청년회죠?
2: 네, 맞습니다.
1: 조계사에서 바라보는 청년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2: 저희는 만 20세부터
1: 예.
0: 47세.
1: 아, 47세.
2: 네.
1: 왜 47세입니까? 뭐 따로 있나요? 뭐, 왜 50이면 50, 49이면 49인데.
2: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활동 기한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럼 47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0: 신도회로 가게
1: 신도회로,
0: 됩니다.
1: 아, 그냥 빠진. 우리 지금 조계사 청년회 줄여서 조청이라 하더라고요. 나 처음에 듣고서 먹는 건줄 알았어요. 그 코끼리 그 항상 스티커를 붙여서 그뭘 받았어요. 거기 조청이라고 써 있어. 처음에 나는 조청이 뭐지? 라고 했다가 조계사 청년, 아, 그 다음부터는 신도회로 넘어가서. 아,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몇몇 분들은 신도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였군요.
2: 네, 맞습니다.
1: 확실하게 그 청년회 구별을 해줘서 좋네요. 저는 확실하게 조계사 청년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나이가 됐군요.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항상 그 응원을 곁에서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와 저의 인연은 코로나 때부터였었습니다. 코로나 때쯤 제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제 업에 관련된 책을 써서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작가를 하셨던 전 회장님이시죠. 이수미 회장님이 연락이 왔고 또 그래서 방송 관련된 걸 알아보다가 조계사 청년회가 있다라는 거를 듣고 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그때는 코로나에서 그 위에 법당에서 조그맣게 녹화본으로 했는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갔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였었습니다. 저를 찾지 않다 보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저를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정말 발빠르고 정말 길에 나서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들은 도대체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일로항보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 안에서 불교인을 이끄는 원래 스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열흘들을 4부대 중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더라도 뭐 다른 일정이 있어도 항상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이 오면 혹시라도 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꼭 어느 시간에 가능하면 무조건 꼭 가려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도 제 도반 스님들 아마 우리 준한 스님 또 우리 선재 스님 많은 분들이 제가 꼭딴건 모르겠는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고 왜 그러길래 물어 왜는 이유가 필요 없다. 우리가 출가자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스님들도 계실 텐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불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이 시대의 불교를 보려면 조계사 청년회를 가보면 된다. 한날은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총무원에 일을 보러 갔는데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팔꽃 같이 그 리본을 막 접어갖고 이만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2: 저희 봉충 리본,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봉충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1: 그거를 살만도 한데 다 접어서 철사를 깨갖고 리본 꼬리를 달아서 그걸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3: 다 수작업입니다.
1: 그냥 앞에 불구점이 진짜 많은데 회비 좀 걷어서 살만도 한데 그게 정성인 거죠. 가피와 공덕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서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손길이 들어있고 그 손길은 온정, 인연이 돼서 누군가의 가슴에 달리는 하나의 꽃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심과 수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옷도 다 다르게 이렇게 입고선 조끼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 조끼마다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2: 저희가 녹색 조끼가 있고 핑크색 조끼가 있습니다. 녹색 조끼는 아무래도 젊은 법우들에게 어필하기가 좋아서 녹색 조끼
1: 아,
2: 많이 입고
1: 나이대가 좀 다른 겁니까? 또?
2: 핑크색 쪽.

0: 여기는 저희 이제 보살님들하고 신도분들 앞에서 공연하거나 봉사할 때 그때 주로 입고
1: 그럼 회장님
0: 활동합니다.
1: 조끼는 양쪽이 색이 다릅니까? 중도를.
0: 앞으로 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쪽은 이렇게
0: 네.
1: 두 가지 색을 좀 해갖고 이렇게 믹스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서가 많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저는.
1: 부서 자랑 한번 해 주시죠.
2: 네, 저는 참선 수행부에서 부장을 활동하고 있는데, 조계사 청년회 오기 전에 참선이 좋다고 그 불교 방송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네, 그때 뭐 이직도 있고, 뭐 만나던 사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명상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접해야 될지 막막하던 차에 조계사 청년회에 들어오게 됐고, 참선수행부가 있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부서 법우들 중에서 명상으로 대학원을 그 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법우들이 명상의 다양한 종류들과 뭐 참선에도 그렇고 뭐 그런 걸좀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법우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명상을 해보다 보니까 마음 이렇게 가다듬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는 거를 좀 누그러뜨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1: 확실히 좀 도움이 됐습니까?
2: 많이 도움이 돼요.
1: 아, 참선의 긍정적 효과네요.
2: 네. 그래서 짧게 알아차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1분 동안 잠깐 그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뭐, 일상생활에, 회사 생활에서 화가 엄청 많이 날 때도, 잠깐 그 책상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화가 누그러뜨려지더라고요.
1: 일상과 수행의 그 중립이 이 참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2: 네.
1: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
2: 일상을
1: 있는
2: 접목할 수 있게.
1: 직장생활까지도 도움을 줄수 있는
2: 네.
1: 너무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2: 네.
1: 또질 수가 없죠.
3: 저희 부서 이름은 사찰문화부라고
1: 사찰
3: 하는데,
1: 문화부.
3: 네.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저희는 사찰순례를 좀 주로 활동을
1: 아,
3: 합니다.
1: 성지순례 같이.
3: 네, 맞습니다. 33 관음성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사찰들을 돌아다니고, 또 사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찰 문화에 대해서 교리라던가, 그리고 뭐 불교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에 같이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공부 쪽이네요.
3: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1: 쉽지 않은데.
3: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사찰 순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니까 여행, 전국 여행 같이 다닌다.
1: 그건
3: 이렇게 좀
1: 좋죠.
3: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천하 명당에 절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2: 네.
1: 그 명당을 둘러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사찰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불교를 천천히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너무 기복적, 신앙적이 아닌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너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부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0: 네,
1: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0: 저희가 조계사 청년회에 총 6개 부서가 있습니다.
1: 오우.
0: 예불수행부, 예불을 하고 1080회 같은 절 수행하라는 예불수행부가
1: 이건 좀
0: 있고,
1: 세네요.
0: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참선수행부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사찰문화부가 있고, 그리고 참불수행부가 있습니다. 참불수행부는 음성공양을 통해서 수행과 그리고 포교를 전하는 부서고요. 생활불교부가 있습니다. 생활불교부는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접목해서 성불도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수행활동을 하고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1: 그럼 그 부마다 다 부장님들이.
0: 예, 부서별로 다 부장들이 있습니다.
1: 그럼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0: 아, 저희 청년회에 처음 가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를 저희가 선택하게 해드려서 그 부서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 어디를 지금 선택 중이십니까?
4: 저는 생활불교부 소속입니다.
1: 소속이세요?
4: 네, 그렇습니다.
1: 어떠세요, 생활불교부?
4: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생활불교부는요, 모든 조계사의 부서 분위기가 다 좋지만 아기자기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큰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부서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팔정도의 정념을 주제로 해서 댓글로 그 순간 알아차리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해석이네요.
4: 네,
1: 정념,
4: 그렇습니다.
1: 스므리띠라고 해갖고 확인하면 지금 생각입니다.
4: 네.
1: 염자가 이제금자의 마음심자죠. 불교의 이 생각을 표기하는 게 생각사자도 있어요. 그 밭전자의 마음심자예요. 우리가 딴 생각할 때 마음 어디다 두고 온다고 하죠? 콩밭에 두고
4: 네,
1: 왔다고
4: 맞아요.
1: 하잖아요. 근데 염자만큼은 지금 생각인 거예요. Here and now에 그걸 딱 정확하게 진짜 생활불교부 같습니다.
4: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1: 그럼 부마다 그럼 인원수나 그런 건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0: 예, 보통 활동하는 인원수는 부서별로 20에서 30명 정도가 주 활동입니다.

0: 사랑이군요.
1: 그러면 그 이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조계사 청년에 들어오기 위한 가입 조건 뭔가 있나요?
2: 조계사 청년에 들어오기 위한 가입 조건은 미혼의 39세까지 청년 부자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 아, 기혼은 또 안 되나요?
2: 네, 기혼은 아, 조금.
1: 그러면 이게 자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이 어찌됐건 이 남자버부 여자버부들이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가요?
2: 가입하기 전에 미혼의 39세면 가능하고 네. 가입하고 나서 결혼하는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1: 아, 또 그런 조건이.
2: 네.
1: 그럼 그 청년회 활동 중에 연애하는 것도 괜찮고요.
3: 네. 네.
1: 아, 적극적으로 그런 거.
3: 네.
1: 근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또 그럼. 인연이 다 돼서 아, 그러면 둘 다 안 오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약간 룰이 있나요?
2: 정해진 룰은 없고 연애 문제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이 불교를 접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동대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접근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찰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제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2: 네, 제약은 없습니다.
1: 그럼 수계도 받으실 거 아닙니까?
2: 네, 저희 수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법명도 그렇게 해서 다 받을 법명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3: 네.
1: 아, 올바른 불자의 길에 들어온 거네요. 네. 불자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수계를 통해 사부대중이 되는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 그 과정인데 그럼 수계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1: 청년회도 회식할 거 아닙니까? 회식 어떻습니까?
2: 아, 저희 청년회 회식은 건전하게
1: 어떻게 어떤 게 건전한 겁니까?
2: 차담과 식사 위주로 하고
1: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청년들이 보면서 여기서 마음을 낼 수 있는 지금 네. 재밌게 보냅니까?
2: 네, 저희 청년회는 네, 술보다는 차와 음식 그리고 문화로 함께하는 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술은 2차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사람들만 마시고 있습니다.
1: 아, 술도 좀 마시는군요.
2: 네.
1: 정확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술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에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투게더에서도 설명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입니다. 취한다라는 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여러 실수 또 탐진치가 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차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즐겁게 마시고 오히려 거기서 또 이렇게 버부님들끼리의 그런 도반으로서의 결속력이 생긴다면 전 적극 추천드려요.
2: 아, 이제 저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아느냐 모르냐. 또 막 절에 오면은 치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주제가 그랬어요. 불금엔 치맥을 즐기시라고. 불금에 치맥을 즐겨야 됩니다. 불금.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바꿨어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부처불자에다가 금요일. 금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과 함께. 왜냐면 주말에 절에 가야 되니까.
3: 네.
1: 치맥을 통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법회를 어떻게 더 잘할 건가. 다음에 우리 조계사의 일 또는 조계종의 일들을 어떻게 함께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궁금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 법우님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도 또 이런 부서 활동 외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조계사 청년회는?
2: 네, 조계사 청년회는 수행과 봉사, 나눔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저희 동안거랑 하안거 때 청년회 법우들이 같이 수행 활동을 하고 있고
1: 그런 것도 합니까?
2: 네, 수행도 어려운고 복잡한 수행보다는 즐거운 수행을 모토로 요즘 청년 불자들이 체험을 중요시하고 있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꽃꽂이 명상 그리고 물고기 조각 명상을 불교와 접목시켜서 그 안에 불교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는 모습, 물고기 조각을 하는 내 모습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조차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수행도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회는 나눔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어린 천진불들에게 장난감 보내주기 보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함께 연합을 네. 해가지고 1인당 108배를 하면 1만 원이 적립되는 뜻깊은 활동에 동참해서 총 100명이 모여서 108배를 해서 100만 원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부하였습니다.
1: 이야, 대단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참... 단순히 그냥 조계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불교 전체를 위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는군요.
2: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 불자들이 아무래도 수행도 중요시하지만 봉사도 그리고 나눔 활동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순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또 조계사 청년회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법회죠, 법회.
2: 네, 맞습니다.
1: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계시죠?
2: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연락이 오면 화요일, 토요일이라고 화요일은 왜 있나 싶기도 한데 또 막상 가보면 화요일 날이 여러분들 어쨌든 수요일이 제일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0: 하니까 네. 다 또 직장 생활들을 사회 생활들 하실 때 그 한 번을 넘어갈 때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보아서 그 시기를 또 인욕으로 넘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워라벨 중간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 있는 워불라라고 해야 되나 워크 불교 이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법회에 꼭 법사님들을 초청해서 항상 하시죠.
1: 주로 스님들을 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에는 유튜버 개소영님 네. 그리고 그 작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쓰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강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재밌으시겠어요, 그거. 네. 어떠세요, 직접 들으시면?
2: 물론 스님들 법문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리적인 접근식으로 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법문을 좀 해주시기도 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조계사를 찾아와 주시는 많은 신도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의 이렇게 법문 주제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와닿는 게 그래도 이제 청년회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좀 힘듦과 벅참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법문을 이제 몇 번, 몇 차례를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이 법우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의 불교의 한 중심에 그것도 한국불교의 중심지는 조계사죠.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몸소 느끼기 때문에 훨씬 좀 컸던 것 같아요. 불교를 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셔서 어떠셨습니까? 법회에 참석했을 때.
3: 참석했을 때. 사실 처음엔 조금 낯설었는데요.
0: 그렇죠.
3: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불교셔서 뭐 이렇게 익숙하긴 했지만 법회에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법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막 회향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녀보니 어떻냐. 저는 제가 스님들께서 저를 가지치기 해주시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조계사에 오기 전에는 조금 굽은 나무였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저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자면 굽은 나무였었지만 지금은 스님들께서 법문을 통해서 저를 많이 올곧게 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좋아요.
0: 야, 조계사 청년의 어디 뭐 화술 연습을 법문 연습을 다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서 우리 또 질 수가 없죠. 또 참선하고 또 법문은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기도 하지만 실참과 우리가 또 이참을 같이 하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법문,
4: 저희도 법회에서 처음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저도 저 조계사 청년에 오기 전에는 법회를 들어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조계사 청년에 오면서 법회를 들었을 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0: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4: 네.
0: 지루하다.
4: 네. 네. 근데 스님의 법문뿐만 아니라 그 스님이 법문 끝나시면 그 법문에 맞춰서 그 법우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희 나이 또래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스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대리로 제가 갖고 있던 그 문제들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회에 가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잘 한 게 맞나? 라는 생각 들다가도 어느 순간 알아차리는 게 있더라고요.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고 금강경 사경을 그 부서 법우들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런 것도 하십니까?
4: 네,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다가도 스님께서 그 내용, 금강경에 대한 내용들을 법회에서 많이 언급을 그쵸.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다 그 이심점심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느꼈던 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법회 듣는 게 저는 조계사 청년회에서 가장 큰 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찰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법회 참석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법회 잘 안 오세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염불이나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부서 활동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을 익히고 다양한 스님들 또 다양한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 하면서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한 분 한 분 섭외를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오천회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법회 기록을 세우는데 좀 참 토대가 돼준 것 같습니다.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를 처음 접하는데 궁금하다고 하면 조계사 청년회에 전화해 보면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렇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불교는 종교 청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교를 궁금해한

0: 이 시대의 청년들 요새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불교 박람회를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 왔었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오면서 한편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긴 한데 이 너무 큰 관심이 이제 신심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 관심으로 가게 되면 그 관심은 어느 순간 다른 관심으로 옮겨가게 돼서 사라집니다. 작년에 탕후루들 많이 드셨죠?
1: 네.
0: 올해 탕후루 가게가 없죠?
1: 네.
0: 이제 두 쫑코 안 드시죠? 네. 그래서 버터떡의 시대 아닙니까? 네. 관심은 그렇게 옮겨갑니다. 불교가 관심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신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심을 이끌어주는 게 여러 가지 활동, 법회, 그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심을 굳게 다져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에 이 눈망울에 막 반짝반짝 빛나요. 눈에는 렌즈를 낀 줄 알았어요. 화장만 해드렸는데 눈에도 뭘 발랐는 정도로 또릿또릿해갖고 너무 참 그 모습인 것 같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를 궁금하고 불교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조계사에 먼저 찾아가 조계사 청년의 활동을 그냥 재미삼아 처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관심을 자연스럽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심으로 이끄는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로왕 보살로서 함께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해마다 매일 앞장서갖고 그 하는 모습들이 참 대단해. 누구와 시킨 것도 아니고 요새는 진짜 안 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먼저 찾지 않아요. 근데 신심은 이익과는 멀리 있고 자신의 자발적인 우리 불교의 발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누구 하나 진짜 이렇게 막 끌어당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 주신다는 것에 제가 지금도 너무 참 감사하고 울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파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불교가 다시 좀 정착기로 들어가서 여러 또 활동들이 있을 텐데 성지순례도 가거나 막 그런 것도 하십니까 단체로?
2: 네, 조계사 청년회는 1년에 2번 신년 사찰 순례와 학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0: 아, 수련회가 또 있군요.
2: 네,
0: 아, 그래서, 수련회 요새 많이 없어졌는데.
2: 네, 그래서 7월 또는 8월 가장 더울 때 네. 하한거 기간 내 저희가 사찰을 찾아서 수련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0: 제가 전에 보니까 무슨 코스같이 뭘 또 이수하거나 뭐 막 배우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받나요?
1: 아, 직전 교육 아, 그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러면 그런 것도 수련회에서 받는 건가 아니면?
2: 직전 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매주 평일에 모여가지고 법우들이 함께 집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집전 교육이 끝나면 7월 또는 8월에 집전 대회를 열어서
0: 아~
2: 가장 잘하는 집전자와 그리고 단체전을 열어서 법우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합니다.
0: 아, 이 청년회 안에 뭐가 많네요.
1: 네.
0: 뭐가 재밌는 게 많네요. 막 대회도 열고 집전 대회 그런 건 진짜 좀. 아, 그럼 제가 맨날 갔을 때 항상 앞에서 목탁 쳐주시는 분은 우승자입니까 그러면?
2: 아, 그분들은 이제 두 달 동안 집전 교육을 받은 집전 이수자로서 네. 매주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 네. 그들 중에 가장 잘한 사람은 창립법회
0: 아~
2: 큰 행사 때 집전을 맡게 됩니다.
0: 아, 여러분의 집전자에게 투표하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럼 그 공개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0: 야, 참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게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해인사에 있을 때 벌써 한 4년, 3년 됐겠네요. 그때쯤 조계사 청년회에서 해인사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드리고 해서 안내도 쭉 해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랑 교류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저를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도 오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몰래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특별했던 한 분이 저에게 출가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계속 접하고 이제 불교에 가까이 좀 그렇게 있고 싶다라는 의견을 말해서 혼자 오기 좀 두려웠는지 청년의 법우 선배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1박을 하면서 오래 얘기를 나눴다. 훗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오게 됐고 그래서 해인사에서 지금 홍찬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알 거예요. 그죠?
1: 네. 네.
0: 그분이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것도 알았고 또 그리고 제 앞에 제자 중에 다른 또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역대 회장 출신이십니다.
1: 아.
0: 네. 그래갖고 현사 스님이라고 계셔갖고 그분도 또 회장 출신이시고 제 주변에 이래 법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 과거에는 조계사 청년회였습니다라고 그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안에서 스님들이 나올 정도로 참 신심을 제대로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스님들이 이 청년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2: 조계사 내에서 이제 선배들이 출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1년에 2건 정도 있는 두세 번 정도 있는데
0: 지금도 꾸준히 나옵니까?
2: 네, 올해도 한 법우가 이제 출가를 하였고 그 법우가 이제 출가하면서 청년 법우들에게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출가를 해주셨는데 그 고마운 이유는 본인이 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회에 함께 한 도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가해서 이 법우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하게 돼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고 출가를 하셨고 그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회 법우들 중에서도 아 나도 출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고 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0: 고민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서 1년에 두 분에서 세분 정도가 꾸준하게 출가를 하고 계십니다.
1: 아, 그럼 저한테 지금 정치를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왜냐면 제가 이 스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출가할 때 저 행자님들이나 삼위 스님들 제가 수계를 주는

0: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1: 네, 맞습니다.
0: 출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출가를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라고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회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신심을 바르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출가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주변 법우님들 출가하시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2: 당황스러울 때도 조금은 있는데.
0: 그렇죠. 갑자기.
2: 근데 그만큼 정말 고심 끝에 선택하셨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법문 끝나시고 가끔씩 이제 마음에 드시는 법우님들 볼 때마다 출가할 생각 조금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법우님들이 계세요.
0: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2: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신 만큼 또 스님들께서 더 약간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정말 고심 끝에 이렇게 출가를 선택해주시는 스님들 보실 때마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0: 그렇죠.
2: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이게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희가 비록 저희는 그냥 곁에서 지켜볼 뿐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조금이나마 그 파편적으로나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싶고.
0: 그렇네요,
2: 그렇습니다.
0: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면 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까 화요일이랑 토요일날 그렇게 법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평일에도 또 여러 사찰의 행사들도 있고 뭐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조계사 청년회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 중심점, 우리가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 그런 삶을 좀 어떻게 좀 잘 밸런스를 맞추고 계세요?
3: 저는 그런 걸 좀 봉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데요.
0: 근데 일을 할 때 이렇게 시간이나 그런 게 충돌이 나진 않나요?
3: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옵니다.
0: 아, 네.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네요. 그럼. 네. 보시네, 보시. 시간을 보시하는 겁니다.
3: 네. 한 주를 버틸 힘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안 가면
0: 오히려 힘든 게 아니라
3: 네. 네.
0: 가서 오히려 갔다 와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3: 네.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내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점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또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고, 어찌 보면 종교활동인과 동시에 취미생활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며, 또 일상에서 무료한 또 지칠 수 있는 걸 여기서 또 힐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청년회에서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까, 회장님?
1: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모임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했던 물고기 조각 명상, 꽃꽂이 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7월, 8월 되면 집전 대회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이제 가장 오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청년들이 그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때여서 그분들에게 좀 위로와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버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님들을 모셔서 토크 콘서트와, 그리고 요즘에 그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같이 사찰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이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눔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요새 막 사찰 음식도 붐이긴 하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보시의 개념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법우님들에게 즐거움일 수도 있겠어요. 기다려지기도 할 거고 하나의 약간 어떻게 보면 휴가 기간이 겹쳐질 때 그런 것들을 한다는 설레임, 또 빨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더 생겨나서 잘 뿌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투게더를 통해 불교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불교를 만나 또 불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불교인으로서 수행생활 또 전법 포교를 앞장서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마 투게더 보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몰랐던 걸 많이 아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불교를 접할 수도 있구나. 또 청년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잘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해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마지막으로 각 부서와 우리 조계사 청년회를 최대한 자랑해 주십시오. 회장님을 맨 마지막에 하고 다른 우리 부장님들 먼저 좀 해서 법우님 먼저 조계사 청년회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3: 조계사 청년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저가 이제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다 조계사 청년회 오셔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0: 네. 또 다음. 네. 부서 자랑해 주십시오.
2: 아, 저희 부서 자랑부터. 저희 사찰문화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찰들을 돌아다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궁금하다, 대웅전과 관우전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뒤에 있는 괴물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0: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조계사 청년회 오셔가지고 사찰 문화부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계사 청년회는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하고 있으니까 불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한번 입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조계사 청년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자, 또.
2: 네, 저희 참선 수행부에서는 요즘 그 명상, 선명상이 엄청 이렇게 좀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역시 그 명상을 통해서 명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법우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지친 몸도 함께 그 요가 수업해 주시는 법우들도 있어서 함께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부서 생활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경이나 기도 그런 수행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함께 즐겁게 수행하면서 가피를 얻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조계사 청년회 활동 될수 있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대단들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해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조계사 청년회 우리 조청회 최대한 자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3: 아, 네. 조계사 청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과 같이 유명하신 법사 스님들 오시고, 그리고 최근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튜버든 작가님들도 오셔서 청년들을 위한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조계사 청년회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꼭 다들 많이 찾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 좀 낯서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이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약간 홍보 같이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의 이름 투게더, 계율과 함께한다라고 하지만 4부대 중에 함께하기 위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빛속에 가려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속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신심 넘치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대의 불교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꼭 여러분께 전달해 싶은 그 마음에 오늘 한국불교의 중심지 바로 조계사 그리고 그 조계사의 가장 대표 조계사 청년회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게더 항상 제가 엔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인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계사 청년회가 법회가 끝날 때 하는 인사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인사로 여러분들께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청년들, 조계사 청년회의 큰 기운과 여러분께 전하는 공덕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 투게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3: 조계사 청년회
4: 화이팅!
1: 자,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들지 말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화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흥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체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체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박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치법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도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0: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데 엇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안 하면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환하고 너무 좋았던 들뜬 마음과 그 너무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선에서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는 자기를 찾아가는데 명상하는데 선으로 가는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붓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 명상의 본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 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사자, 부처님 불,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요.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 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거를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손은 왼손은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가 준비가 됐죠? 네, 그래서 손을 붓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세는 됐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네,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정, 못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안은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요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할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붓을 누르고, 예,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숨을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유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탄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 올리면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붓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스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스파, 또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화는 이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불을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듬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입법계품에서 28장면에서 28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대나무가 있고 그런 길상좌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관음이 있고 수월관음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관음이 있을 때이 조그마한 이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도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다양하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치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을 하시면 됩니다.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보랄 때 쓰는 거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습화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청과 호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그 명상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미시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지 말고 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아 다시 붓끝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끝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도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염불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 선 한 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소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화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 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북끝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명상입니다. 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제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지 세 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은 사불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 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 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1: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0: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1: 네.
2: 뜻하고 마음이 뜻하고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0: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2: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0: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2: 네.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2: 네,
0: 그렇게 잘하셨네요. 네.
1: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작심감도 많이 안 가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선을 일정하게 그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에 비울 수 있는 시간을
0: 집중이 안 될 때는 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이 사불 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1: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도 선을 그렸던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흐트러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을 해서
0: 왔다 갔어요.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1: 처음에 좀 생각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0: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게 되죠.
1: 네. 네.
0: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 동작 한 이렇게 저희 완성한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선제 동작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2: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부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제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0: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네. 그리고 선제 동작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도자였던 선제 동자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도 이거 부도의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손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지늘게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앞으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굴리말라는
1: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0: 이 사문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0: 앙굴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1: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0: 라고 부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대도 멈추십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1: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요, 그렇다. 나는 언제나 서 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대는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1: 모두가 폭력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은 앙굴리말라 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삿된 업을 착함으로 덮는 사람은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소중한 나.
1: 와,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와,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뭐 막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예, 뭐 어벤져스급 뭐 엄청난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애정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되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요 부자 밑에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된 딸. 그래서 우리가 28청춘 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28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살짜리하고 연애하면 미성년자 저촉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옛날 16살은 이미 시집갈 때쯤 됐나 봐요. 네, 지금하고 뭐가 좀 틀린가 봐요. 지금 16살, 중학생 아닌가요? 중3? 중3이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나이 어떻게 시집을 갔지? 자, 어쨌거나 그 16살짜리 그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예. 아, 이러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 이렇게 얽힐까 봐 걱정된다. 나중에 잘 키워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7층 탑을 세웠답니다. 그 7층 탑 7층에다 딸을 키웠대요. 밖에 못 나가게. 나중에 결혼 잘 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7층 탑 밑에 있는 밑에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가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젊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7층 탑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무슨 일이지? 하고 7층 탑에서 이렇게 봤대요. 왜 그러지? 어머, 쟤는 왜 채찍에 맞고 있지?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뭐지? 하고 이거 봤는데

어머, 잘생겼다. 보더니 여자애가, 어머, 잘생겼다. 어떡하지? 얘가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대요. 예, 있습니까? 아,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옛날 어른들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찔려요? 자, 그러니까, 어머, 저 남자 잘생겼다. 강도 보고, 사형 집행 끌려가는 남자 보고. 그리고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어. 너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엄마, 엄마, 아까 사람들한테 책찍질 맞으면서 끌려나가는 남자애를 봤는데 나 사랑에 빠졌다고. 나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어머,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야. 조금만, 너 세상을 조금만 더 경험해보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얘. 근데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왜못 차릴까요? 네? 상사병. 그러니까 왜그 남자한테만 상사병이 걸리는 걸까요? 이게 불교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그 남자한테 상사병이 걸리냐고. 그렇죠. 업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업보입니다. 좋은 인연 있죠? 나쁜 인연도 있죠? 다 업보예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예. 여기까지. 제가 엊그저께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스님이 저보다 이제 인생 연륜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왜 하는 거야? 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스님은 몰라. 스님은 너무 일찍 출가해서 아직 몰라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 업이에요, 업연이에요. 만날 할 인연을 만나고, 헤어질 인연이 되면 헤어지고, 계속할 인연이면 계속 가고. 자, 이걸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내 앞에 만나게 된 좋은 인연도,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지 못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닦아 나가야겠죠. 근데 요 지지배가 하필이면 요 강도한테, 그것도 사형 선고당한 강도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전생의 업연이겠죠. 엄마한테 막 졸라 대는 거예요. 아, 싫어, 싫어. 결혼시켜줘. 결혼시켜줘. 나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돈 천냥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내일모레 사형당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요 천냥을 줄 테니까 남자를 나한테 빼돌려다오. 어차피 내가 절대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놓을 테니까 요 천냥 받고 그 강도를 좀 빼다오. 딸의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냥 뇌물을 받고 남자를 빼줍니다. 그 남자를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이랑 일단 결혼을 시켜요. 야, 부모가 호인이야, 호인.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나 봅니다. 저도 딸은 없지만 내 딸이 사형 이제 코앞에 둔 강도하고 결혼시켜달라면, 나 같으면 그럼 둘이 같이 죽든가. 이번 생에 못 만난 인연, 다음 생에 같이 살든가. 웃자간 말이에요. 예,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요 딸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이 엄청난 부자고, 또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요 남자는 완전 횡재죠, 횡재.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죽을 팔자가 얼떨결에. 좋은, 예쁜 여자, 나이도 어려. 16살이면 너무 어리다, 야. 나이도 어려, 예뻐, 처갓집 돈 많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살면 되잖아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그게 로또지? 예? 아니, 그게 로또지. 아니,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로또 긁는 거 아니에요. 아, 로또를 움켜잡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유전자 그 뼛속까지 정말 나쁜 남자였나 봐. 부인이 그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옆에서 잘하는데도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하고 부인이 예쁘면 뭐해, 여기서 갇혀 사는데 하다가, 아,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그 야생마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다가 문득 가만, 여기 있는 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연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 요 녀석을 죽여버리고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자. 정말 못된 남자죠. 그렇죠? 그거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 그나마 정상적이래요. 네. 제가 뭐 술 먹고 그랬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뇌의 일정한 부분에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성격이,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성격이라는 것을 대부분 타고날 때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나요? 대답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하여튼 자녀가 없거나.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품으면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부인이 말을 시켜도 막 틱틱거리고 퉁퉁거리니까 이제 요 부인이, 요 젊은 마누라가 걱정이 돼서, 어머, 여보, 왜 그래?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 안 그랬어.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사형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절벽의 신이 계시다. 그 절벽의 신령님한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재물을 잘 차려가지고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잘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계시는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사형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마누라를 얻었지 않았냐.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이 사형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령님에게 제사 올린다고 했는데 제사를 못 올리고 있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 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말도 잘 지어내. 그러니까 머리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마누라가, 그 부인이 신령님한테 또 제사 지내서 너같이 예쁜 마누라도 얻지 않았냐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할게. 같이 가서 제사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갈래? 뭐 준비하면 돼요? 해서 이제 남편이 부탁한 걸 싹 준비를 한 뒤에, 꽃하고 우유죽하고 딱 준비를 한 뒤에,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신령님한테 제사하러 가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가자. 그래야 신령님도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네. 어머, 맞네요 하고 이제 막 온몸에,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한 뒤에 이제 다 출발을 하려는데 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가서 제사 지내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그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의 마차를 타고 재물을 가지고 다 절벽을 갔는데, 절벽 밑에서 부인한테, 하인들 늦게 끝날 수도 있을까? 하인들은 일단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올라가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하인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긴 절벽에 올라가는데,
절벽에서 떠

떨어지면 온몸에 다 부서질 정도의 높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서 이제 부인이 제사 올릴 준비를 따면서 여보 어서 제사 올려요 하는데 남편이 싹 눈빛이 바뀌면서 제사 안 올려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사 올려야 된다면서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무섭잖아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너 아직 상황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니? 이러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를 죽이고 네 몸에 있는 악세사리를 가지고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부인이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 남편은 이제 바지장이를 이제 막 붙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살려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고 하녀고 노예처럼 살아도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네가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미 판은 끝났다. 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일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근데 여자가 머리도 예뻤지만 똑똑해. 똑똑하니까 순간 머리가 따다다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어라? 이것 봐라. 이 인간 봐라. 살려줬더니 이거 웃긴 인간이네. 딱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꾀를 냅니다. 막 울면서 여보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청량이나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당신을 사형장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를 살지 않았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방에다 제가 예배를 올리고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순간 아, 이 여자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역시 남자가 잘난 건 어쩔 수 없구나. 뭐 혼자 이제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잠깐 시간을 줄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대요. 이제 연기를 펼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탁 이렇게 하늘에 탁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여보 마지막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도 이제 절을 올립니다. 여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탁 앉습니다. 그 남자가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이제 순간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이제 잘 가라 하면서 딱 앉는 순간 여자가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밀어버립니다. 낭떠러져서 휙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네, 전문 용어로 뒤졌다 변하죠. 아 나쁜 놈이 죽었잖아요. 네. 그 뒤졌다 이러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잖아요. 그거 뒤졌어 이러잖아요. 네? 그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아 여자가 똑똑하죠. 아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네 남편 어쨌냐 이래서 내가 죽였어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천냥이나 줘가지고 너 결혼시켰는데 네 남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난리 칠 거고 또 만약에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믿을 거다. 아 어떡하지 고민해다. 그 여자가 또 머리도 좋지만 당돌했나 봐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걸로 고향하고 인연 끝이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여자가 대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하지 않나. 그것도 여자가 그런 자기 위험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꾀를 내가지고 16살 소녀가 남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웬만큼 그 간담이 크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대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에라이 모르겠다.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불교 이외에도 당시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 경전에만 가장 대표적인 62가지 종류의 큰 교단이 있었대요. 불교와 전혀 다른. 그중에 여성으로 이루어진 또 교단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행녀라고 불렀대요.
유행

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을 유행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로 이루어진 유행 집단에서 유행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 집단을 유행녀들의 집단을 파리 바지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 바지카. 파리 바지카는 그 우리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철학 공부를 하던 논쟁가들이었대요. 그 전국을 돌면서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일종의 궤변론자였답니다. 궤변론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지카라는 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파리바지카 그 유행녀 집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청계의 교리를 배워서 언변을 익히거나 혹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삼매는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청계의 교리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 생각해 보더니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들썩여서 내가 참선을 하기는 힘들, 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청계의 교리를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청계의 교리를 익히겠습니다 해서 스승 밑에서 천 가지의 교리를 배웠대요. 근데 느꼈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네. 그리고 성격도 대차잖아요. 네. 짧은 시간 만에 스승의 인정을 받는 그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승이 감탄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사상가들을,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네 그 세치혀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인도에는 잠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잠부나무. 잠부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줬답니다. 잠부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그게 무슨 그들만의 어떤 표식인가 봐요. 이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네 세체어로 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 스승이 준 잠부나무를 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 청계의 교리를 익혀서 다 이겨버리고 어디 성에 갈 때마다 이렇게 흙 모래무덤을 이렇게 쌓았대요. 모래무덤을 쌓아놓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모래무덤을 쌓아서 거기다 그 스승에 받은 잠부나무까지 있죠. 그 나뭇가지를 모래무덤에다 꽂아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논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발로 꺾어라. 그러면 내가 도전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도전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워낙 이제 소문이 크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함부로 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세상에 다 휩쓸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에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 여자의 별명이 잠부카 파리 바지카라고 부르게 됐대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있는 유행녀란 뜻이에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유행녀. 그래서 잠부카. 예, 잠부카 파리 바지카. 예. 아,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잠부카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잠부카가 이제 어느 날 사위성을 가게 됩니다. 사와티성이라고 하는데 사위성. 사위성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구 고도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부카가 못 모르고 거길 간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사위성에 가서 이제 하루에 탁발을 해야 되니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말 입구에다가 흙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또 딱 꽂아놔요. 잠부나뭇가지를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나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꺾어라. 발로 밟아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제 탁발을 나갔대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소년들이
야 이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망신당할까 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납니다. 아, 어떻게 또 그때 딱 나타나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나다가 그 모래 무덤에 나뭇가지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소년들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가 딱 이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애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세상을 돌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시켰답니다. 오늘 사유성에 왔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요 나뭇가지 꽂아놓은 걸 발로 짓밟으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는데 워낙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난 일이 있을까 봐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우리 자신 없어요. 이거 밟으면 도전하겠다는 의미 때 우리 망신당하기 싫어요. 아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믿고 밟아라. 그 이제 밟아버렸어요. 소년들이. 옛다 하고 막 이제 밟았겠죠. 시원하게 밟았는데 탁발을 마치고 그녀가 왔는데 잠부카가 왔는데 애들이 막 다 밟아놓은 걸 보고 누가 도전하겠다는 거지 딱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니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니들 미쳤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께서 밟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밟으라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잠부가도 이제 막 호승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의 명성 익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스님이 도전하겠어. 네? 그래서 뭐 도전 백곡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스님께서 내가 있는 처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날이 저무면 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도시 사람들 퍼지니까 야 들었어? 그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굴보시킨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사리불 스님하고 오늘 한바탕 붙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V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대박 대박 이러면서 대박 사건.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딱 이제 사리불 스님이 계신 절에 이제 잠부가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제 서로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논쟁을 펼치게 됐을 때 사리불 스님이 그대가 먼저 질문을 던지시오. 그대에게 먼저 양보하겠소. 그러니까 요 잠부가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스승 밑에서 배웠던 천 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대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천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고 하여튼 천 개의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했더니 잠부가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부가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천 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 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딱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면 하나지 뭐 둘이겠느냐? 이거 아세요? 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네? 네? 이거 듣고 웃으신 분은 네, 구세대예요. 구세대. 네? 우리 때 유행하던 영심이 노래잖아요.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나 당신은 천 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 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어머. 뭐 차라리 하늘에서 비는 왜 내려? 라든가 야, 사람은 왜 배가 고파? 라든가 하면 뭐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막혀서 네, 이 잠부가 이 여인네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억지 부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말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혀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 사리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 그런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가 봐요. 아, 내가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머리를 깎고 다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잠부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이제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이 잠부가가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부처님은 이미 잠부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잠부가의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한 가지란 무엇인가? 천 개의 말장난에 불과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천 개의 교리를 안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할 뿐이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그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잠부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잠부카에게 비구니계를 내려주시고 머리를 깎여서 비구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없고 부잣집에 철없는 아가씨였고 그리고 강도와 결혼을 했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고 물론 정당방위지만 그리고 외도 불교 외 종교를 외도라고 하거든요. 외도를 만나서 이제 천 가지의 궤변론을 배웠고 수많은 학자들을 세치어로 굴복시키고 자기가 잘났다는 아만심에 가득했던 이 잠부가가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바따입니다. 바따. 신바따. 신바따. 자, 그래서 바따 꾼달라 깨시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바따 꾼달라 깨시라는 이 비구니가 부처님 비구니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된 제자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네. 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예뻤고 그리고 남편 복은 없었고 예? 그렇지만 스승 복은 있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와. 일반인의 속도로 하루에 3, 4시간씩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본 불교학자가 하루 3, 4시간 정도 기준으로 일반인의 속도로 팔만대장경을 읽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던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문자로 된 팔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 없다. 결국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또로로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글자가 돼.

건데요. 마음심자랍니다. 팔만대,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을, 이 마음 하나를 딱 깨뜨리면 그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듣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라.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전을 다 볼 필요 없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뚫으면 나머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절로 뚫린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이 두 분의 스님이 서로 사형사제였대요. 사형의 이름은 해공스님이셨대요. 해공스님. 사제의 이름은 해원스님이었습니다. 해원스님. 해자 돌림이죠. 해공스님, 해원스님, 사형사제였는데 이 두 스님이 젊었을 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스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읍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나눕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후에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였던 해원 스님은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거의 다 팔만대장경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30년 후에 사형 해공 스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해공 스님도 오신 거예요. 해공 스님, 해원 스님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30년 만이요? 네, 어떻게 30년 동안 서로 연락 한번 안 하고 살까? 자,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해원 스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막 쏟아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고 부처님 교리의 핵심은 이거고 무슨 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 막 폭포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팔만단장이 다 외웠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쏟아붓고 놓는데 사형 해공스만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고 떠들면 살짝 좀 무안해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미?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사형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듣기만 합니까? 아유, 우리 사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에, 그러지 말고 사형. 사형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형 해공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30년 동안 나는 머리가 우둔해서 이것저것 못 보고 3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봤다. 관음경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관음경을 봤다. 관음경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법화경이라는 책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꽂혀 있는 걸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예 장난치지 말고 무슨 공부야? 아니 나 30년 동안 관음경만 봤어 하니까 사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관음경은 일반 속가 속인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관음경 하나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은 우둔한 게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아, 스님한테 실망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깨달음을 얻자고 약속해가지고 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뭐? 관음경? 달랑 관음경? 30년 동안 관음경? 우리 여기서 2년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2년 끊읍시다. 아, 승질머리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이 아, 화내지 말고 그러면 내가 관음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내 30년 동안 읽은 관음경이나 한번 이렇게 좀 듣고서 평가 좀 해달라고. 아, 됐다고 뭘 그걸 듣냐고. 나도 다 외우고 있다고. 에이,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 말고 화 좀 누그러뜨리고 한번 들어주시게나 이러니까 또 사제가 마지못해서 아유, 그냥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염불 실력 늘었는지 그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관음경을 딱 폈어요. 해공, 사형쌤의 관음경을 딱 펼친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고

0: 꼭 제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래요. 신기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니 그러니까 사제가 어? 이거 무슨 냄새? 방귀 꼈나? 막 이러면서 그 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는 아니에요.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목을 읽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면서 딱 무진이 보살이 하면서 딱 관세음보살 관음경을 딱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또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에 막 독경하는 게 중간을 넘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더래요. 향냄새가 막 퍼지고 예? 그리고 막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니 관음경 그 얇은 책을 딱 독경을 마치고 나니까 향냄새와 음악 소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가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순간 그 사제였던 혜원쌤의 마음이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만을 닦았지만 우리 스님은 30년 동안 이 관음경 하나를 파가지고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셨구나. 그 가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외운 혜원 스님이 그 얇은 관음경을 외운 해공 스님의 법력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만 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이와 같은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사제였던 혜원 스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에게 다 절을 올리면서 사형 내가 아까 했던 나의 말을 참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사형을 몰라뵀습니다. 이제부터 사형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부디 저를 진정한 불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모든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야야 천수경 하면 좋대 신묘장구 다라니 하면 좋대 해서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가 누가 아니래 금강경 읽으면 좋대 그러면 그래 아 나 신묘장구 아 그래 금강경 읽다가 아니래 금강경은 얇잖아 두꺼운 법화경을 해야 더 좋대 그럼 또 법화경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가피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이 내가 지은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닦아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은은하게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신라 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 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 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 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스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 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 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 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 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 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세계 유일의 석강 국보 다혜 스님의 땅설법 법주인 다혜입니다. 오늘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에 어떤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 전에 기이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단 진설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불교에서는 변상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변상도이고, 이 변상도를 돌릴 수 있도록 틀을 사용하는데, 이 틀 자체가 땅설법에서는 특별한 기구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의 기

쓰는 돌계지라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을 걸어가지고 계일 때 쓰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을 의미하는 변상도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윤장대가 된 것입니다. 예천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명하죠. 또 그다음에 티벳 쪽에 가면 뭡니까? 경을 넣어가지고 경통을 돌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경을 돌리는 어떤 그 대라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별 마당마다 집집마다 쓰는 뭐 그러니까 삼배 배를 짤때 실을 내리는 돌계지를 얹어가지고 오늘은 윤장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말하면 아닌 금보대라는 기물인데 절에서 중요한 의뢰를 할때 방가제 의뢰에 쓰거나 그다음에 불승존성 대란이라는 그 나무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회를 할때 여기다가 올려놓고 하는 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평상시에는 소 같은 것들 제문 같은 거 있죠. 가정으로 치면 그런 것들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추금판을 올려놓기도 하고 자 나머지 건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탱화는 종이로 만든 탱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물자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색 탱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전에 석채라고 하여서 돌가루를 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는 정월달에 집집마다 한지를 한 장씩 가지고 옵니다. 절에. 그래 모아놨다가 그 해에 성주대제라든가 칠성대제, 영산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종이를 오려가지고 탱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해에 쓰고 태우는 거죠. 그 해에. 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형상된 탱화는 이불병자라는 어떤 상입니다. 이불병자는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계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과 이 부처님이 나란히 계시고 마음 내지 보살님들이 협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11품에 겸보타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보배 탑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쪽에 계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더니 그때 허공에 보배 탑이 솟아납니다. 카즘 보석으로 장식한. 그리고 그 탑이 문이 열리면서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보여래입니다. 그래서 이 다보여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심이 모두 맞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보배탑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올라가서 그 보탑에 앉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탑을 가리켜서 이불병자상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현재 그 한반도 안에 불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단 편견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감싸는 형태. 우리 여스님, 화경 스님의 가사를 수하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좀 일어서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사를 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한반도 안에서 많은 불상들을 조성할 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부처님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사를 수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한반도 안에 같은 경우 우단 편견식이 많고 두만강 압록강 이북으로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북위 쪽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 현재 수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걸 통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주로 이런 가사를 많이 수했는데 원래 인도에서는 가사를 입는 법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치마처럼 밑에만 입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울려 일을 할때 입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스님께서 수하신 가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 저렇게 가사를 수하시고 제가 입은 이런 형태는 설법을 할때 통견이라 해서 이런 가사를 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통견을 수하셨죠. 그죠? 다보여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우단편견 한쪽 어깨를 드러낸 형태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보탑이 바로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됐냐면 다보여래께서 허공보탑 속에 계심 때

0: 그때의 것들 형상화해서 다보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보탑하고 석가탑하고 맞아 있죠. 그 역시 이불병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같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주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냐 하면은 이 악사들이 머리에 이제 꽃을 달린 모자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야, 뭐 기계망측하게 뭐 또 저런 건 뭐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의궤도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은 사진이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궤도를 다 그립니다. 그때 바로 새악수라는 악사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제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치타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실은 지방에 사찰을 치타대를 모시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악수들이 궁중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관원에 이제 관청에 세숙된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런 행사를 치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악수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여기에 쓴 모자 중에서 목당과 작약은 부귀영화를 발언하는 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이 음악 소리를 듣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시기를 바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야금 이제 담당하시는 머리에 꽂은 꽃은 뭡니까? 꽃이 아니고 꽁털이야, 꽁털. 이거 역시 새악수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왕실이나 조선시대 의궤에 나와 있는 것들이지 새삼 뭐 호기심을 끌거나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이제 써진 것은 저쪽 끝엔 축상번이라는 겁니다. 축상. 그래서 뭡니까? 오늘이 금차 지극지 정성 봉축제자. 오늘 이 법회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은 융창하고 천천만세 내려가면서 뭡니까? 부처님께서의 어떤 그, 은덕이라든가 가르침이 빨리 휘날리고 법륜이 항상 돌아가서, 국계, 평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공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서는 보고번이라면 크게 구하는 이제 번이라는 뜻인데 시방에 있는 동서남북 중앙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든 절들이 바다처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전에다가 우리 어떤 그 사부 중생들이 모두 다 같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오늘 동참한 불자들에게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문자 아닌 마음의 발언을 담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대발해국 상경강통 석정문이라 해서 오늘 제가 발해라는 나라의 강통인 석정문 중에 사람으로서 오늘 설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거는 제가 속해 있는 절이 상두산 안정사라는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저희 지금 이제 그 악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만주, 북간도 이편으로 그 다음에 저기 몽고 쪽 기타 등등에서 쓰는 악기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의 어떤 그 설법의 양식 이런 것들을 강창할 때 쓰는 악기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학덕을 갖추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다름 아닌 전영숙 교수님을 청해 가지고 우리 땅 설법에 있어서 진설된 어떤 그 진열물들이 그 북방불교 고구려 발해의 어떤 전통을 이은 데 대해서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영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저기 보이는 저 악기가 동복이라고 해서 구리로 되어 있는 소치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두드리니까 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복이라는 것은 이 기마 민족들이 농경 민족이 아니라 기마 민족들이 끝없이 이동하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휴대용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신라 기마형 토기에 보면은 말 뒤쪽에 저 소츠를 싣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평소에는 저렇게 밥을 해먹는 또는 음식을 끓여먹는 도구인데 이게 의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그럴 때는 이제 북으로 사용해서 그때는 이제 이름을 동복고라고 합니다. 동은 구리, 복은 솥, 그리고 고라는 것은 북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거에 대한 동복고에 대한 얘기는 몇 명의 학자들만 옛날 기록을 통해서 저게 북으로도 썼구나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땅설법에서 저것을 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계에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소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굉장히 그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주 큰 대형의 동복이 나옵니다. 아시아 북쪽에 실크로드 근처에서 나온 거예요. 즉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크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복이에요. 실크로드 그 감숙성 실크로드 문화의 문명권에 있는 무위시 박물관에 소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황 그 불교의 흔적을 알 수가 있는데, 불교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이제 전국 말에서 한나라 초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감정이 나왔어요. 네, 흉노의 동복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약간 거뭇거뭇한 게 보여요. 화면에 보시면 불뗀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다가 요리를 해서 먹고 농경민족들은 정착민이기 때문에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게 소치 밑에가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할 때 부자가 소부자인데 그 부하고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기마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쓰는 소시고 부는 농경민족이 부두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어놓기 때문에 밑에가 둥그렇게 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싣고 다니다가 급하면 거기 딱 세워놓고 아궁이 필요 없이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고 나눠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물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악기로 쓰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고라고 그래서 구리북하면은 전부 뭘 연상시키냐면은 동부고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에 대한 그 기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부자를 생략하고 동복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화면에 있는 거는 몽골 국립박물관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기서 나온 동복인데요. 이거는 거의 안정사에서 쓰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동복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동복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지금도 실크로드 쪽에 가시면 박물관 지방 박물관에도 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많은데 저렇게 손잡이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악기로도 쓰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후대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라고 해봤자 뭐 전국시대 한나라 때가 아니라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넘어서 당나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삼국과 발해 고구려 고려 이럴 때 이르겠죠. 예, 그다음에 다음 화면은 박공우에 대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나온 알타이 야특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원래 7, 8세기에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한 악기인데요. 이게 특징이 지금 저기 보이시는 악기처럼 이 오현이 앞으로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악기는 여러분들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땅설법에서 저런 모양의 악기가 있다라는 게 정말 그 놀라운 일인데요. 원래 이거는 그 2008년에 몽골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지체 높은 신분의 어떤 사람의 시신
예, 머리맡에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말로만 들었던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과 몽골의 전문가들이 그저 악기를 복원을 해서 2014년부터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사의 땅설법은 훨씬 그 전부터 있어 왔겠죠. 저 악기를 써왔기 때문에 저 악기가 얼마나 오래된 악기였는지 하는 거를 새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마 그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그 안정사 땅설법에서 하시는 그 리듬 자체가 둥두루 둥두루 둥두루 둥두루 둥두루 딱 이게 뭐예요? 이 기마 민족들, 유목민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있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북방의 그 민속 음악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 넘어 산 넘어 산 거기서 어떤 호방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그런 아주 느린 그런 곡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할 때는 바로 그런 리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이거는 나우르족 민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듬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는 어원크족, 역시 이제 우리 동북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뭐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역사가 된지 모르지만 기본 리듬은 우리 안정사의 땅설법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그런 그 마지막 곡은, 이게 제목이 랑이에요. 늑대를 막 초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역시 리듬은 이제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도 기본적인 리듬은 안정사의 땅설법 리듬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불 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단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북쪽에 큰 그런 석굴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벽화에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통견 가사를 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게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거의 그러니까 16국 시대로부터 5호 16국이라고 있어요. 16국 시대로부터 당나라 송 초기까지가 통견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발해의 그 문화를 스님의 그 통견 복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 말씀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석정 문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발해의 불교 역사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발해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그런 길들이 엄청 교역로가 대단한 교역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불교에 대한 이제 스님들 이름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록에 보면은 석정소 스님이 계시고 어쨌거나 이 정자가 이 고들 이 정자가 다른 그 스님들 많이 기록도 없는데 이게 등장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3대죠. 문왕 때이 문왕을 뭐라고 불렀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두 분의 따님이 돌아가셔서 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분은 정해 공주, 한 분은 정효 공주입니다. 둘째, 넷째 따님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서 그 무덤이 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정말 그 스투파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분들이 나중에 출가를 했던 분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혼자만의 가정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글자도 전부 저 정자를 쓰는 것입니다.

0: 있어. 어떤 적에 굉장히 그 올곧고 여법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서 어떤 그때 불교계에 어쩌면 강력한 코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정자 그 문중 문화에서 내려온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강통의 그 정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것은 이제 스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데 이제 저는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그 석정 그 문중이 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가정해 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해 3대 문왕 때 혹시 이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효, 정혜 공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문왕 때 엄청나게 불교를 숭상해서 두 공주의 무덤 속에 보니까 부친 이름이 대흥, 보력, 금륜, 성법, 대왕입니다. 금륜. 바로 불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불교의 의지에서 나라를 흥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왕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 당시에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선왕이죠. 13대 왕인지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일컬었던 가장 그 발해의 영토가 넓었고 가장 흥성했던 그런 거. 그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석정소 스님이 이제, 일본과 발해와, 그 당나라 이런 쪽에 외교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그 굉장한 교류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를 그 가지고 그 이런 이 스님의 그 원조상이신 이 강통 석정문 예 이런 그 글귀가 이런 말씀이 나오시지 않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땅설법도 불교계에서 막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들이 발해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땅설법은 불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다양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는 뭐 건축물이 어쨌든 해서 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어디 문헌 같은 거 샅샅이 뒤지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이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음악이면 음악, 사상이면 사상, 예술이면 예술, 미술인 미술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이그 관심을 갖고 땅설법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불단 진설법 마치고 이제 안락국 태자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거시 여시주님 내 이한 말씀을 드려놔둬서 세존의 이력을 아뢰옵나니 만리 밖의 일일 지나 눈으로 본 듯이 여기시고 세존의 말씀을 아뢰옵나니

뭐냐면은 이제 앞에 제가 불른 거는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조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본인의 아버짐전에다가 석보상제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짓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아, 너 참 잘 지었구나 해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찬물가를 짓습니다. 그때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존의 말씀을 아뢰옵나니 뭡니까? 수말리 밖에 있지만은 지금 눈 보는 것처럼 얘기죠. 그 다음에 세존의 말, 일을 아랬으니, 그 다음에 세존의 말씀을 아랬는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귀로 듣는 것처럼 여기세요.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안락국 태자경은 뭡니까?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낭기 없고 뭡니까? 셈이 없는 무리 없다 강조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에 나온 것도 몇 구절 하고 하는 게 이제 관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서천 서역국에 서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거기에는 사라스 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인이 뭡니까? 408명이나 되더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 엄청난 일이겠죠. 뭐 정부인부터 후군까지 408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400개의 작은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큰 대왕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승법을 믿고 중생들을 부친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온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다른 나라가 뭐냐, 범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광유성인이라는 스님이죠. 일종의 스님이 계시고 이분의 제자가 500명이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대승법을 설법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대승 하면서 대승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승에 반대되는 게 소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승하면은 낮고 저열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불교를 설하시고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여러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는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난 이렇게 이해했어. 이런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이제 파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아, 이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되겠죠 이게. 그 경쟁은 되면서 교리는 대단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뭐냐면 자꾸 교리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들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거. 매일 그냥 공양 잡숫고 나서는 그거 책만 들여다보고 자꾸 어려운 연구만 하니까 일반 대중은 알 길이 없는 어려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부작용이라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종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과 상당히 괴리 되게 담을 울려치고 그 안에서 교리 연구만 매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야기가 맞아. 우리 스승의 말이 맞아. 이러다 보니 자기들의 무리의 이익과 더불어서 그 무리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지만 불교 교학의 발전에는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어떤 그 당시에 아함경이라든가 열반경, 그다음에 법망경, 불본행지경 이런 데는 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뭐냐면은 수행자는 엄격하게 민중들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성불할 수 없어, 일반인도 성불할 수 없어. 오로지 스님만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서는 부처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계율과 수행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발을 갖는 뭡니까? 정신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대승불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수행 여기만 됐고 민중과 괴리된 그런 종교에 대한 부정적으로 반대에 서신 분들이 본인들은 대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분들을 소승이라고 낮게 보는 어떤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일종의. 부처님 당시에 어렵지 않았어. 누구나 모두가 불교에 가까이 갈수 있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대승인데,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을 이제 열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성불할 수가 있어. 스님만 성불하는 게 아니야. 스님만. 사부대중 모두가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들을 이제 편찬하고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과 사상을 또 중요시하고 또 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승과 소승은 서로 바라보는 차이일 뿐이지 결코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종단이나 내 무리의 어떤 이익을 만약에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소승이 되겠죠. 소승의 특징이 그거니까. 나의 어떤 무리, 집단의 주장이 맞아. 이것만 유일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신앙 회복 운동으로서 대승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대승을 가르치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광유성인도 대승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됐는데 이 법마라국에 꽃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밭이 뭐냐면 꽃이 다 시들어, 가뭄이 들어서. 근데 이 꽃에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꽃 이름 한번 들어봅시다. 꽃이름으로 불러나 주자, 꽃이름으로 불러나 주자. 동방에는 청색의 꽃밭, 남방에는 적색의 꽃밭, 서방에는 백색의 꽃밭, 북방에는 자색 꽃밭.

해가지고 만다라 만수사 대만다라 대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꽃들이거든요. 직연 개화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그다음 직연 시화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직연 뭡니까? 오화,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입화는 뭐야? 부처님 세계를 인도시키는 거거든요.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연 개화, 직연 시화, 직연 오화, 직연 입화.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인도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은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시칠의 꼬수 나게랑 시우메 쿠이초려칠의 주임메야 명명 주임메도 되베까와 단시미 신신스키 니 쿠이라 나 무시 친척칠의 기나 이에 신심 도와랑기 이제 뭐베 쿠이 기나라의 쿠이마 니칸 깡콰네 이에 땅탕 쿠이초려 다이데이 친구 나는 더 친친 히레 기나의 정신 난도 아이 용심 용심 주제 남아에 태양초 려 난 심정의 주의관아 소인에 난 아이고 신심 시키려 신심 시이외 난뭐 용도 관 咱若是用着法，咱有相信啊，自然呢，搁再加一点的勇敢啊，都听出了迄个心内的水美出来。再勇敢落去，心内的水美伊嘛会涌出了泉水，心的泉水涌出，迄个清流呢？ 自然都会洗得咱的骨味，咱的这个心啊，亲像一柄镜，都是需要切啦，需要洗啊。咱若甲伊洗清气，切互伊明亮起来，那安尼呢，这柄镜伊就会当通好感召，会当通来感召大地一切的主。 所以咱勇敢啊，都亲像伫咧骨髓，骨髓的人，都好亲像咧伫咧切镜，爱勇敢，咱这边心镜才会当清净。要若无呢？到底咱的烦恼是对倒来的呢？其实烦恼拢是家己来的。 所以，家己自己障碍家己的生活环境，家己障碍自己呢人际的关系，家己障碍家己呢迄种心灵的开通，都是家己障碍家己一切的生活。所以，无形中呢，一直累积的烦恼。 心若有无明烦恼，爱照这忏悔的水啊来洗涤吼、哦，洗心，就是用功夫家去除啦。就亲像拄则搬开迄个塌掉迄个水面，干那咱用大概搬开了后呢，迄、那个涌出的清流，都会当通吼洗涤咱心的。 各位啊，咱的心啊，都宽与顺，都无有过什么款的污染啊，人我是非，安尼呢来困扰咱的心啊，都爱亲像迄个搬开水面迄粒石头，迄个囡仔遐尼单纯啊。 我常常伫咧讲，净化人心，净化人心，必须呢爱将咱一个呢清净的涌泉啦，这个泉水呢去甲伊得过，去甲伊先得，这个心地的过位，自然呢，咱的台湾经济啊，伊就会当通敏感无障碍，真呢。 就是干那一粒心啊，所以咱心水泉源本在啊。

半开，它空啦，会石头自然呢就涌出清流，得过，境地敏感无常。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싫어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남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을 때라야 불멸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호시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다음 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내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안 온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오직 마음의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끝없는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 묻는다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중국에서 360마리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주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 얼룡 십주구만 오천 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

곡상수 심심상계 옥구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궤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자비심 내 영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지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 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며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0: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주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0: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0: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0: 제도할 이에게는 지금 광신의 몸을 나타내어 업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같이

0: 치고 활짝 게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열전!
1: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1: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3: 지금도 이뻐요.
4: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1: 아유, 아유.
4: 야, 진짜 너무 귀엽다.
1: 아, 그때 귀여웠는데.
4: 네.
1: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4: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1: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4: 네.
1: 저 재입대.
4: 다시 태어나도.
1: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1: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한

0: 강력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철 법정 스님의 음성과 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영상까지 등장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교구본사 최초로 선학대학 운영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불자가 다녀간 불교대학에 이어 한층 깊은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3개월간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가 누적 관람객 1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별전에 깊이를 더하고 성보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풀어내는 연계 문화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소신 공양한 문수스님의 열반 16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스님의 유혼을 되새기며 추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명 인사나 종교 지도자를 사칭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철 법정 스님의 음성과 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영상까지 등장해 불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AI 사칭 채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장실에 이것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돈복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반대로 있는 복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2: 화면 속 성철 스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집안 인테리어와 풍수지리에 대해 조언하는 이 영상.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큰 스님이자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정진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무속과 기복 신앙이 줄을 이룹니다. 그럴듯한 스님의 이미지와 생전 목소리를 꼭 빼닮은 음성에 시청자들은 감동 어린 댓글을 쏟아냅니다. 영상 조회수는 무려 31만 회, 댓글은 8,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영상은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즉 가짜 콘텐츠입니다.
2: 큰 스님 가르침인 줄 알고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무속적인 내용임에도 스님의 음성과 모습을 담은 가짜 콘텐츠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법정 스님을 사칭하는 유튜브 채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칭 채널은 가짜 콘텐츠들을 미끼로 월 9,990원에 유료 멤버십 회원까지 모집하며 대담한 수익 활동을 벌였습니다.
4: 사면이즘적인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하니까 스님 말씀이 왜곡돼서 좀 저도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뭐 스님 걸로 가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지금 자꾸 한 거잖아요.
2: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중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나 유명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성 사칭 채널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정교해진 만큼 미디어를 소비하는 대중의 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4: 순기능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역기능으로 가니까 자기 영리 목적이나 왜곡돼 가니까 그게 참...
2: AI가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온 현재, 유튜브 가짜 영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인증된 채널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플랫폼에 신고해 소비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전국 교구본사 최초로 선학대학 운영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불자가 다녀간 불교대학에 이어 한층 깊은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3개월간의 여정엔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입학식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봉선사 청풍루에 가지런히 좌복을 놓고 앉은 스님과 불자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이지만 법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에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설렘이 느껴집니다. 불교대학을 넘어 우밭의 우바이들이 선을 공부할 수 있게 돕는 봉선사 선학대학의 첫 입학식입니다.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최초로 문을 연 선학대학은 선원수자회 공동대표로 활동한 의정스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명상이 대중화됐지만 대부분 치유 목적으로만 활용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선에서 찾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6: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치유하는 치유명상으로 돼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계에 와서 치유다면 무엇이냐, 깊은 게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5: 선학대학은

0: 의정 스님과 더불어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학장인 정원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합니다. 정원 스님은 이를 위해 조계종에서 펴낸 400페이지의 간화선 수행 지침서를 탐독하며 보다 쉬운 말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1: 동안도 끝나고 산철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경하다시피 제가 정독을 해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너무나 시원한 맛을 느꼈어요.
0: 선학대학 1기에는 총 54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 교사와 가수, 운동선수, 사회복지사 등 세대와 직업도 다양합니다.
2: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3: 불자로서 자랑스러운 좀 불교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0: 선학 강의는 세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조사선과 역사, 간화선 개관, 화두 참구와 기초 수행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엔 참선 실참이 진행됩니다.
4: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원력을 제하고 세워서 우리 봉선사의 선풍이, 간화선 선풍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0: 봉선사는 현재 건립 중인 명상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되면 선학대학 규모를 키워 한국 불교의 선풍 진작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불교 중앙박물관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가 누적 관람객 17,000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에 깊이를 더하고 성보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연계 문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좌의 첫 문을 연 정은우 부산 박물관장은 선운사 삼지장 보살에 담긴 독창성과 시대적 배경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 사찰에서 시기를 달리해 조성된 세 점의 지상 보살상. 선운사와 도솔암, 참당암에 각각 봉안된 삼지장 보살상은 독존 지장상을 시기별로 조성해 모신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세 지장 보살상은 피건형 두건과 세 줄로 늘어선 목걸이 장식 등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두건에 표현된 가로주름은 고려와 조선 전기 지장상에서 주로 보이는 세로주름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오직 선운사 삼지장상에서만 확인됩니다.
7: 주름을 저렇게 조밀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뛰어난 그런 조각 기술이 아니면 힘든 그런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6: 삼지장 보살상의 각 돈상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성과 독창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솔암 지장상은 머리에 밀착된 두건 형태가 독특한 것은 물론 지물로 법륜을 들고 있는 국내 유일 지장상으로 평가됩니다. 참당한 지장상은 한층 화려해진 장식성과 높은 석조 대좌를 갖춰 의식 공간에서 예불자의 시선을 고려한 조형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83cm에 이르는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상은 15세기 보기 드문 대형 금동상입니다. 특히 경전에 등장하는 가사 장식인 군유와 법식을 함께 조각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가치가 뛰어납니다.
7: 이거는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경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운사 불상은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경전에 대한 해석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6: 선운사가 이처럼 독존 지장상을 지속적으로 봉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지장신앙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명부신앙이 확산되면서 망자의 극락왕생과 천도를 기원하는 신앙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왕실 역시 지장보살 본원경 등을 잇따라 가능하며 지장신앙을 후원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선운사 삼지장보살상 조성에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 강좌를 통해 선운사 본말사에 전해지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8: 문화 강좌를 통해 가지고 불교 미술에 대한 심미안을 좀 더 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 각각의 신심을 고양하고 이 문학적 소양을 좀 더 정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성보에 담긴 선운사 1500년의 역사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낼 문화 강좌는 오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5: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공동으로 고려조선불화연구의 현재를 주제로 동아대 석당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학술대회에선 동아시아 불교 미술사의 석학인 일본 다카오 아시아대 이대 세이노스케 교수가 15세기 동아시아 회화사에서의 홍가쿠지본 및 쾰른본 불전도의 위상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류상수 동아대 강사와 유수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등이 고려와 조선시대 불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 및 종합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창건 100주년과 개산 50주년을 맞아 백년사를 발간하고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달 31일 경내에서 회주 원허 스님과 주지 인호 스님, 고산 문도회 문장 영담 대종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해원정사 100년사, 개산 50년, 갖고 온 30년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발관된 백년사는 1925년 창건부터 고산당 해원 대선사의 계산 정신, 원허 스님의 30년 도심포교 발자취를 사진과 기록으로 담아냈습니다. 원허 스님은 해원 정사의 백년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쌓아올린 역사라며 수행과 포교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담 대종사는 고산 큰 스님의 계산 정신을 계승해온 원허 스님의 원력이 오늘의 해원정사를 이뤘다며 백년사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밀양용궁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제20회 사명 연꽃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용궁사는 지난달 30일 경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사명 연꽃 문화제와 사명 어린이 신앙송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행복, 가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신앙송을 통해 자기 생각과 꿈을 표현했습니다.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은 사명 연꽃 문화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뜻깊은 문화 축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신 사명대사의 큰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소신 공양한 문수 스님의 열반 16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 대중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며 추모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향연이 피어오르고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정 앞에 맑은 차 한 잔을 올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계운사에서 문수 스님 16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성행스님,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스님을 비롯해 유가족 등이 헌화와 헌양으로 추모의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10: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지는 이 시대, 문수 스님께서 몸소 보이신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공존한 세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부조리가 여전한 이 사회에서 연대의 마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9: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훈을 남기고 소신 공양을 결행한 문수 스님. 범랍 25년 세수 49세로 입적하기까지 스님은 오직 일종식만 하며 치열하게 용맹정진했던 올곧은 수자였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수행자였지만 사회적 책임 앞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스님의 뒷모습은 후학들에게 큰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11: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늘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사신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수행자의 표상이었습니다.
9: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문수 스님. 스님이 남긴 대자대비의 화두는 불평등과 부조리가 가득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재단법인 선학원이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 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선악원은 지난달 30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더군사 경내에서 이사장 지광스님, 추진위원장 법진스님, 더군사 주지 경산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악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추진위원장 법진스님은 평생 수행과 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스님들과 불자들을 마치 부처님 시봉하듯 최선의 정성과 간병으로 모시는 보은의

이상 4층 규모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날 기공식은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7일 일요일 오후 1시, 8일 월요일 저녁 11시 15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동년 광주지부와 동년 어린이 청소년협회 광주지부가 주관한 연꽃 문화제가 지난달 30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가족, 행복을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작품 실력을 겨룬 제19회 광주 연꽃 문화제에는 만 4세부터 12세 초등학생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동년 광주지부장 연성스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소운스님, 광주전남 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공동대표 지선스님, 자문위원 도계스님, 도성스님, 해청스님 등도 천진불 어린이들의 연꽃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광주광역시 교육감 대상과 동년 이사장 최우수상, 조계종 어린이 청소년위원장 상 등 분야별 6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마술 공연과 장기자랑, 체험 부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어린이 포교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후원하는 여명 국제 마라톤 축제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강 시민공원 뚝섬지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어게인 한강의 기적을 내건 제18회 여명 808 국제 마라톤 축제는 5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돼 기록에 도전하는 마라토너부터 가족 참가자까지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남종현 회장은 여러분의 달리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대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미는 내년 대회를 본사가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옮겨 기존 축제형 마라톤에서 한 단계 확장한 풀코스를 포함 국제 마라톤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특색을 살린 코스와 운영으로 철원을 대표하는 스포츠 관광 행사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3: 자냐?
4: 아니.
3: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솔불이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3: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움을

0: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지역, 불교 문화예술을 연구하며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불교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가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기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안녕하세요.

0: 2024년 상지대학교 관광기획학과를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 공원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업에서 ESG 경영을 자문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1: 와,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화려한데요. 네. 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요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자.
0: 아무런 말씀입니다.
1: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기종 교수님이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 와, 제목부터 엄청 거창해요. 예, 자세한 어떤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거창하다고 표현하셨지만은 또 일부 어떤 우리 분들은 좀 뭐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뭐 위험하기는 아닌데요.
0: 네, 그런데 그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 그 자연재난이라든가 자연환경 또 우리 전염병 같은 이렇게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만을 불확실성 또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기가 더 확장된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이런 것을 불확실성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2026년도에는 이 불확실성 위기라는 거에 초자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초불확실성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 초불확실성.
0: 네네. 불확실성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위험해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1: 그 초자가 뛰어넘을 초자.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0: 점점 그런 그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 이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0: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대중들은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특정 개인의 문제나 특정 사회 국가의 문제 아니고 또는 이 종교도 예외가 될수 없는 모두의 위협입니다, 이거는.
1: 모두의 위협.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확실성 위기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인식이 좀 다소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1: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이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위기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가.
1: 그렇죠. 저출산.
0: 네. 그런 문제도 불확실성 위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문제.
1: 기후 문제.
0: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가 위기로 되는.
1: 여름에 너무 더워요.
0: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들. 그런 걸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생각 못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이란과 관련된 이런 국제 정세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위험, 불안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이 위기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무감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0: 저게 내일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거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닌데 미래에 올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다음에 또 이게 나한테 직접 안 오면은 이거 누구한테 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올까? 그거는 또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한 것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또 불확실성 위기라는 것을 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 국가의, 우리 사회의 문제, 그래서

0: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나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지구의 문제인데
0: 지구의 문제죠. 네.
1: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그럼, 가장 큰 문제다.
0: 그럼 무감각이죠.
1: 아, 네.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닥쳐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1: 사실 저출산, 네. 기후위기, 네. 뭐 전쟁,
0: 네, 네.
1: 미래 불확실성,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0: 그렇죠.
1: 사실 이게 다 내 문제인데.
0: 사실은 내 문제인데 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죠.
1: 아, 그러려니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0: 네. 이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도 나고 그렇지만 네. 나한테 직접 내 재산이 타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걱정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저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이거 사회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1: 교수님하고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네. 순간 제가 엄청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다가.
0: 그게 우리 사실은 일상의 문제거든요.
1: 생각해보니까 네. 일상의 문제인데.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불확실성한 이 세계 안에서
0: 네네.
1: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0: 아, 이제 각자 뭐 살아가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이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중들이 그런 환경 문제, 뭐 기후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대응해야 될 그 실천 행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감각하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좀 개인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 대중들의 그 관심과 그런 인식을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실천 행동을 해갈 수 있는 행동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나는 불교가 또는 우리 불교 유산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면 네. 교수님이 믿고 계시는 그 불교와 네. 어떤 불교의 문화 유산이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솔직히
1: 예.
0: 우리는 인구 문제를 또 들 수
1: 그렇죠.
0: 있었죠. 그런데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1: 근데 저출산 문제는요.
0: 네.
1: 결혼 안 한 저희 스님들도 확연히 느끼는 게
0: 느끼시죠?
1: 출가자가 없어졌어요.
0: 아, 그게 이제 오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영향입니다.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예외가 아닙니다.
0: 네,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인구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성이 무너져버리는 그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많이 듣습니다.
0: 지역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 지역이 소멸하니까요.
0: 네.
1: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네. 사라져가니까
0: 네. 네.
1: 지방에 있는 사찰이 직접적으로 네. 타격을 받습니다.
0: 뭐 사찰뿐만이 아니라 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1: 그러겠죠.
0: 줄어드는 문제는 그런데 그 인구만이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지역 없어진다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지역을 유지하고 지역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말했듯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사람이 중요하다.
0: 그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와 불교 유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또는 불교 유산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불자들도 예. 계시고 또는 관광 목적으로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예.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흐름을 불교가 좌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가 어떤 사람의 흐름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흐름이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불교라든가 또 우리 국립공원과 불교

0: 저 사찰이 함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인구를 잡아 흐르고 사람을 흐르게 하는 그 힘은 결국 그 지역의 경제적 흐름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예. 우리가 인구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불교가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즉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하나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1: 문제가 심각하죠.
0: 네, 그 다음에 또 그거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이제 안 그래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위기가 닥쳤네요.
0: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1: 저도 궁금합니다.
0: 불교하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1: 불교는 뭐 마음 닦는 종교고 네네네. 뭐 기껏해야 봉사 활동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기후 위기에 불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듣고 싶습니다.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강연 가면 좀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교가 가진 기후 위기 대응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이다.
1: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이요.
0: 이렇게까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분들은 뭐 그런 관계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랫동안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굉장히 깊게 성찰해온 종교입니다.
1: 맞습니다.
0: 환경 문화만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불교가 가져온 그런 힘들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런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사찰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사찰림, 네. 사찰의 숲이요.
0: 그렇죠. 사찰이 가꾸는 그 숲을 우리는 사찰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하나의 그냥 뭐 생태학적 숲이 아니라 우리 불교가 오랫동안 그 생태 윤리로 가져오고 갖고 온 하나의 문화유산입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그 숲이 그렇게 가까운 숲이 한편으로는 그 생물 다양성 동식물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생물 다양성의 저장고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일반 일상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많이 하죠.
0: 그 불교가 갖고 온 사찰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 은행으로서도 또 역할을 합니다.
1: 숲이요.
0: 네. 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좋네요.
0: 그걸 이제까지 잘 가까운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그 불교가 기후위기 또는 그 지구를 살리는 것 중에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가르침. 또는 불교의 환경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항상 대중의 그 환경의 관심과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주는 환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항상 함께하라. 연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1: 있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0: 네.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우리 또 그런, 저는 이제 뭐 깊은 불교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명을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자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 그렇죠.
0: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넓게 연결시키면 그건데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쓰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러는 거 있고
1: 탐욕.
0: 남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넓은 의미의 그 비폭력.
1: 비폭력.
0: 불살생의 가르침도 있는 거고.
1: 아프게 하지 말아라.
0: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과욕과 뭐 이런 과욕, 내 욕심대로 자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뭐냐면 중도라든가 절제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1: 무소유.
0: 네. 이런 가르침이 또한 그 기후를 위기 또는 기후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기후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대중들에게도 그런 불교의 환경적인 철학 가르침을 전파를 잘해서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교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식을

0: 바꿔줘야죠. 예. 바꿔주면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따라서 불교에서 실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회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대중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아니 종이컵 좀 줄이자 해도 네. 계속 종이컵 쓰고 뭐 물티슈 좀 줄이자 해도 물티슈가 네. 편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사찰에서도 불자님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네. 편한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또 그냥 편한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인식의 변화를 네. 못 일으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우리가 그런 그 문명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인데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1: 이야,
0: 그러나
1: 맞는 말이네요.
0: 인간은 지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1: 못 살죠.
0: 못 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 인간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라고 내 지금 직접 당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길은 두 가지죠.
1: 예.
0: 뭐냐면 하나는 지금처럼 소모적으로 살다가 예. 지구와 함께 무너질 것인가?
1: 안 되죠.
0: 이것도 하나의 길이죠.
1: 예.
0: 두 번째 우리
1: 다 같이 죽자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아니면은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
1: 지켜야죠.
0: 자, 그렇다고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다 같이 해야죠.
1: 그래도 말 안 듣던데요.
0: 그래서 어떻게
1: 중생들 말 안 들어요. 네,
0: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후자 거 우리가 예. 이제 그런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지켜가자라고 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있죠.
1: 그렇죠.
0: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예. 되고 그래서 불교가 우리 그 대중들의 인식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천 행동들 이걸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마무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노력해야죠.
0: 해야죠 다 같이.
1: 예, 네. 그리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0: 네 맞습니다. 예.
1: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불확실성 그리고 네. 뭐 위기의 시대 네. 이거 뭔가 거창하고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0: 네, 네.
1: 우리 교수님의 그냥 똑소리 나는 그런 설명 덕분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지구를 맞습니다. 살리겠습니다.
0: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성 퀴즈입니다.
0: 네.
1: 지읒 기을을 살리는 불교의 힘. 답이 나왔네요.
0: 나왔죠.
1: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예.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0: 자연스럽게 이제 스님께 아까 던져주셔서 그 예, 주제를.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불교의 대응력. 아까 말씀드린 예. 물리적 측면에서 사찰님과 이런 것도 역할을 예.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불교가 주는 그런 환경 철학 가르침 아까 연기도 얘기했었고 자비도 얘기했었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앞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인데 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더 실감나긴 얘기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한번 좀 말씀을 하나 더 좀 예. 드리면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아까 폭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열대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습폭설 한파 이런 재난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과거에는 이것이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1: 예.
0: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말한 뉴노멀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0: 여기에 더해서 좀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한반도에 그 농작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1: 얘기 들었어요.
0: 그런데
1: 예.
0: 그 농작물의 지도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어종의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1: 뉴스에서 봤어요.
0: 보셨죠?
1: 예, 잡히던 게 안 잡히고.
0: 이제 우리는 예. 뭐 지금 큰 불편 없고 예. 먹을 거 다 잘 먹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불편을 못 느끼지만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변화가 계속되면은 우리 밥상이 바뀌고.

0: 바뀔 수도 있구나.
1: 아.
0: 밥상이 바뀔 수가 있죠. 올라오는 예. 매일 먹던 예. 그런 그 반찬들이
1: 예.
0: 안 나오면은 농작물이 안 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못 먹는 거죠, 우리는.
1: 아. 그렇다고 한 가지 하면... 좋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주도에서 망고가 나오잖아요.
0: 네네.
1: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서울에서도 망고가 열릴 것 같아요.
0: 망고 그거는 정말 현실이 됐거든요. 그
1: 서울에서요?
0: 제, 아니 제가 아, 사는 원주에서 예. 한 2년 전인가 예. 그 노지에서 예. 한참 더울 때였어요. 예. 바나나가 열렸어요.
1: 바나나가요? 예. 강원도에서요?
0: 그래서 아, 지금도 한 2년 3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그 치면 원주 바나나를 치면은 예.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1: 야.
0: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이죠.
1: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0: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니네들은 좋겠다. 이제는 바나나도 잘 먹고 아까 말씀하신
1: 길에서 바나나
0: 망고도 먹고. 흔하게 먹고
1: 망고도 뭐, 길에서 먹고
0: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애들은 뭐
1: 그런가 보다.
0: 그 대신 예. 그 맛있게 먹는 지금 먹는 우리가 사과라든가
1: 아,
0: 우리 그 한국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참외라든가 이런 과일은 예. 이제는 못 먹을 수도 있다.
1: 배추도
0: 그렇습니다.
1: 못 먹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망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일이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대중가요 중에
1: 예.
0: 그 서울과 관련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종로에는 뭐 사과나무를 진짜 을지로에 감나 이런 노래가
1: 처음 들어봐요 저는.
0: 그 예. 88년도 그때
1: 88년도요. 예.
0: 아주 유명한 그 노래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데
1: 예.
0: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서울에다가 감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지?
1: 그렇죠.
0: 사과하면 다 경북.
1: 그렇죠. 뭐 대구.
0: 그렇죠. 네,
1: 청송.
0: 그게 88년 그 그때 시기의 얘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사과가 잘 되는 데가 저 양구 같은데.
1: 양구에서요?
0: 네, 양구
1: 강원도
0: 사과.
1: 양구에서.
0: 네네. 그만큼 기후대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사과도 서울에서 잘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때는 그 노래 가사를 참 이상하게 봤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분명히 부작용도 있겠네요.
0: 그럼요, 굉장히 부작용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고 맛있게 먹는 그런 그 먹거리들이 이제 어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과학의 문제도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또 미래 문제만도 아닙니다.
1: 예.
0: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우리 생존에 관한 아주 절실한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1: 생존의 문제네요.
0: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못하고 불교에도 인식 전환에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에 따른 조금이라도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1: 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면
0: 네.
1: 우리 인도로 성지순례를 못 갈 수가 있다.
0: 아, 그럴 수도 이제.
1: 너무 뜨거워져서 네네. 사람이 못 살 수도 있다.
0: 네네.
1: 실제로 인도의 해외 토픽에 보면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0: 네네.
1: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아스팔트에 발이 쑥 들어가고
0: 네네.
1: 또 유럽인 거 어디는 자동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녹아버렸다
0: 녹아버리는
1: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일상으로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그 위험스러운 결과들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1: 이제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요.
0: 네네.
1: 뭔가 대안이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좋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불확실성 그 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게 다 내일이 아니고 그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접근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동적 가치, 공동체의 어떤 마음. 결국은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깊은 곳에 가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1: 결국 사람들의 해결해야
0: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후 문제든 이런 불확실성 위기들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힘. 굉장히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0: 그렇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 역할을 저는 국가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적 자본, 특히 종교 중에 불교와 같은 이러한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지금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까 말씀해 주신 불교의 가치관, 네. 불교의 정신, 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네. 연기법이라든가 연기, 네, 네. 또 모든 존재, 네. 더 나아가서 자연을 향한 네. 어떤 자비의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사회에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신, 대안이 네. 될 것 같습니다.
0: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고 중요한 가르침이고 저는 거기 더 나가서 중요한 생활의 행동의 지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불자들만 보고 우리 스님들만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1: 제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네, 네, 네. 뭐였냐면 하도 유명한 얘기라서 아마 교수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길에다가 담배꽁초 그냥 버리더래요. 네. 너 이렇게 담배꽁초 길에다 막 버리냐 이러니까 아 버리는 사람 있어야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먹고 살지. 네, 예. 아, 그래서 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네, 예. 아.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네. 환경을 보호하면서 네. 보호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 네.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지.
0: 그렇죠.
1: 예, 네. 저분들 먹고 살게 한다고 일부러 버리고. 야,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예. 누가 해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1: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내부부터 공동체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범국가적으로 다 같이 인류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네. 종교는 인류 차원에 대한 일을 할 대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 교수님께서 네. 사람의 마음, 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아, 네. 결국 마음. 이제, 예. 예. 결국 마음의 문제. 네, 결국 네.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살릴 수가 있겠구나.
0: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 아까 얘기했죠. 불확실성 위기는 예.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아주 맥을 같이 하는데 저도 예.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 아, 그냥 문장 자체가 아름답네요.
0: 그러신 거죠. 가피에 대한 네. 것을 뭐 이제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깊게 뭐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좀 가피라는 것을 그 제가 좀 불교 책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라는 그 키워드를 하나 뽑았는데요.
1: 결국 이것도 마음의 문제네요.
0: 네, 마음의 문제.
1: 결국 마음이네요. 네,
0: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금 사회의 현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단을 가고 경제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립 또는 우울, 분노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1: 심리적인 문제들.
0: 예, 그럼 어쩌면 아까 기후위기라고도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회 정서의 위기, 즉 정서가 위험한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문명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과

0: 정보를 굉장히 많아졌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1: 예.
0: 또는 서로가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지금 사회적 현실입니다.
1: 자기밖에 몰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예. 이런 것도 약해지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쌓이고 이러한 정서적인 위험도 지금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위험이죠.
0: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곧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1: 그렇죠.
0: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0: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의 마음을 잇는 카피라고 하는 그 제 의미는
1: 예.
0: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 모두의 서로 마음을 서로 잇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로 딱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모두의 마음을 잇는 카피. 마음이 중요하다.
1: 마음이 중요하다.
0: 네네. 이런 그 의미를 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도
0: 네네.
1: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법을 네. 뜻하는 거예요.
0: 아, 네, 예.
1: 그 연기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쪽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0: 네, 네, 예.
1: 그러니까 결국 연기법,
0: 네.
1: 마음 중에서도 최고의 마음이 자비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결국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 같다.
0: 네.
1: 답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네. 실천할 일만 남았구나.
0: 실천하는 행동의 이제 문제죠.
1: 예.
0: 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0: 네,
1: 들었습니다.
0: 네, 네, 네.
1: 예. 그러면 이제 아까는 뭐 기후 위기에
0: 네.
1: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교적인
0: 네.
1: 어떤 대안,
0: 네.
1: 불교적인 어떤 정신으로
0: 네, 네.
1: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0: 네, 네, 네.
1: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 마음에 네. 대한 부분을
0: 네.
1: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분명 우리는 이제 이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중들의 마음과 이 사회 정서는 오히려 점점 좀 빈곤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는 그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앞날이 분명치 않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1: 안 되죠.
0: 그리고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갑갑하다는 표현 많습니다.
0: 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개인들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버거워졌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더 심하게 하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그 길로
1: 예.
0: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 그렇죠.
0: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 챙긴 명상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경험한다고 간접 경험을 좀 해보고 하면은
1: 예.
0: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 불안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좀 이렇게 깊게 해주는
1: 예.
0: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 이거는 대단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명상을 하고는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 심리적인 안정이 됐다고. 자, 그러면은 각각이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조직과 사회의 회복력도 함께 되는 거 아닌가.
1: 오.
0: 이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1: 예.
0: 아,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한 공공적인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던 중에
1: 예.
0: 언젠가 그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1: 예.
0: 마음 안보라는 말씀으로 딱 하셨어요. 어,
1: 마음 안보.
0: 예, 그래서 어. 요즘에 그 이란 문제, 뭐 예. 전쟁의 문제 예. 이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0: 그 불안정성이 네.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마음 안보라는 것도 오. 이 불확실성, 사회 정서의 불안 시기에는 네. 정말 이것도 안보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명상의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치료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안보 차원에서 야. 공공의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이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 교수님 그냥 너무 달변이세요. 쏙쏙 들어오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네,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어요.
0: 아 이거 다행입니다.
1: 그러면 네. 지금까지 네. 이제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마무리로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네. 꼭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현대사회는 아까 이제 관계 빈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 관계 빈곤의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을 우리 사회를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초단절 시대이기도 합니다.
1: 아...
0: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사회라는
1: 그러네요.
0: 거죠, 우리가.
1: 극과 극을 다니는.
0: 네, 초연결 시대이면서 초단절 시대네. 어떻게 보면 정보나 과학은 빨리빨리 연결이 되는 초연결인데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단절이 되는 그렇죠. 초단절 시대라는 거죠.
1: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0: 네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우리가 좀 질문을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가 되겠다.
1: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0: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설계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예.
0: 그건 국가가 사회가 제도로 만들어서 하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 우리 불교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공감과 포용 이걸 하는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저는 불교 사찰이 이제는 단순히 그 종교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머물고 나누는 관계 형성의 플랫폼으로 예. 큰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1: 아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야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사유를 많이 하셨나봐요.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또 겸손하기까지 네. 하시고 진짜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유기준 교수님,
0: 네.
1: 저희 토크쇼 가피에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피를 그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것도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그러는 이제 오늘 불확실성 위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대 제게 가피는 자비의 사회적 힘이다.
1: 아, 이렇게, 자비, 사회적
0: 네,
1: 힘.
0: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불확실성 위기 시대에서도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또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부처님 자비의 어떤 사회적인 힘.
1: 아.
0: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1: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네. 사회적 공동체,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과 실천이라고 보면
0: 네,
1: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유기준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말씀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품은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4: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광

0: 날개를 뱉는 관광.
1: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2: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3: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유구 이몽회는 성하 흔연이니라. 즉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음은 성하 흔연이니라. 진실로 나의 기쁘고 기쁜 일이다. 아주 은근히 기쁜 일이 된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일상이지만 그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흔연 즉 지과 필개요. 즉 허물을 은근히 기뻐해서 그 허물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고침이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내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잘못되어진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안 가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고쳤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강아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아 이거는 거기 비유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지 몰라도 요즘에 강아지가 거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을 무척 사랑해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하는데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는 그게 질책인지 칭찬인지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교감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에 귀신이 들렸는지 알고 막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그 애완견을 조련하는 조련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강아지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버릇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바로 강아지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고치면 그 강아지는 이쁨만 받는 강아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진리, 세상을 사는 진실, 그 진실을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났거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를 고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고치는 게 불교예요. 남을 갖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래 불교는 절대 남을 지적질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들도 보면 스승이 내가 정말 아끼는 스승이 경책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경책을 안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내가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구조가 내가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은 온갖 노력을 안 하면 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남만 갖고 시비를 하고 남만 갖고 지적질 하다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여기서 딱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헐뜯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든 오히려 그것을 화내거나 그 부분을 어떤 갚아주려고 하는 옹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참개 즉 진도 무태니라. 부끄러워함은 즉 도에 나가게 하는 게으름을 없게 한다.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면 그때부터는 더 바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나의 허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만에 빠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참회해야지. 내가 나를 바꿔야지. 아 내가 이만큼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한번 진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물설 타인과 하라.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 필순신이니라. 끝내 반드시 몸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그 허물이 내게 손해로 이렇게 좋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절대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갈 거라.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가만가만해요. 왜? 남이 들으면 안 될까 봐서. 근데 재미있는 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들은 사람은 뭐까지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혼자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병폐 중에 아주 큰 병폐잖아요. 그래서 남이 들어 기분 나쁠 이야기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답이야. 안 하는 게. 근데 이거요, 나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고쳐야 돼. 어떨 땐 내가 입을 꿰매고 싶어. 누구 입을? 내 입을. 안 되는 일인데도 또 해. 왜? 습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습관이 그래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답이야. 나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불자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참 중요한 타임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 딱 설해지고 있는데 이게 몇백년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때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꿀 일은 아니야.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누구 바꾸라고요? 나를 바꿔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끝내 반드시 몸에 나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다. 양문 해인은 이거든, 만약 사람을 해하는 말을 듣거든, 누군가가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 귀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거든 여호와의 부모 성하라. 부모를 헐뜯는 소리처럼 들어라. 이 참,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듯 남이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좋지 않은 부모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뭘로 받아들여라?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남이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대성사 처음 주지로 오면서 얘기한 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기속말 하지 않는 대성사 신대인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러 갔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 비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요즘 입 잘 막고 계십니까? 잘 막는지 안 막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해달래요. 더 듣고 싶다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분위기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헐뜯는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는 내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어라. 금주에 아침에 수설 타인과 비록 나무의 허물을 말하나
2월에 다른 날에 헤두론 아곤이라. 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었어요. 뭐라고? 누구 나쁘다고. 누구 나쁘다고. 그래서 수다를 떨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는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로부터 반드시 경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목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창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다 떨어서 득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일이야.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거의 많아. 하물며 절에 와서야, 오죽하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내 스스로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안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짓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짓이 좋은 짓을 절대 안 했어요. 틈만 나면 남의 얘기를 뭐 당연시 하고 있고 남 잘 되는 건 절대 볼 수 없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그냥 심술이 줄줄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니? 아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그거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어? 어떤 얘기를 누군가가 귓속말로 하면 더 입이 근지러워. 그게 심리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모든 구설수는요, 가까운 데서 만들어집니까? 먼 데서 만들어집니까? 가까운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고요? 돌아서면 인수야. 어? 한 끗발이 한 끗발. 이해되세요? 유유상종, 친하다고 친하다고 구름 많이 지어서 다니다 보면 우선은 좋지만 거기서 허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되 말이 없는 가운데 친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남을 동원하지 않고 둘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옷을 더 입었네, 좋은 걸 사 입었네, 안 입었네, 뭐 빌려 입었네, 안 빌려 입었네. 아, 빌려 입으면 어떡할 거고 사 입으면 어떡할 건데. 남이 뭐 어떤 사연에 있는 것과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괴로운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이 남의 얘기를 할 때 거기 동조를 하면 그 다음날은 그가 나의 허물을 들춰 똑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인식해라. 수연, 비록 그러하나 범소유상이 무릇 있는 바 상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요,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응?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나타난 부분은 다 허망한 것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갈 뿐이에요. 육두윤회의 삶을 전전할 거냐, 아니면 그 육두윤회를 뛰어넘는 부분이 나를 구할 거냐. 여러분은 큰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육두윤회를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욕먹고 끊임없이 칭찬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그런 부분이 얽히고 설친 부분이 과정을 반복하는 부분 자체가 뭐를 하는 거냐? 윤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그 여기저기 간섭 하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 부분이 인연을 맺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에너지 낭비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저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 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두려움과 인연을 맺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야. 이왕 오셨으니 이제
입으로 남의 얘기하지 않는, 남의 허물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멋진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허망한 부분이니 기회 찬회에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헐뜯잖아요. 또 누군가를 나무라잖아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부추기잖아요. 뭐라고 부추겨요? 너는 할 수 있어.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추김에 하우 하회리요.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려.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부분에 깨춤쳐서 허성세월하고 있는 거, 허성세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막 하고 있어서 뭐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그 폄훼하고 누군가를 부추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불나방이 불을 찾아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안목으로 불을 보면 그 불이 어떤 불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뜨겁다는 사실을 아니까 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저 불나방은 저 멀리 있다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극락인 줄 알고 날라와요. 극락인 줄 알고 날라와서 그 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 극락인 줄 알고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기는 부분은 거기에 깨춤추고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라.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다. 고유한 나를 만나라. 상호 관계에서 좋고 나쁨의 관계를 만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정한 지혜로서의 나, 조사선을 만나라. 무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송하여 가로되 증조 난설 인장단 다가 아침 내내 어지러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아침에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경하 혼침 낙수면 이르다 밤이 다하도록 혼침해서 잠에 떨어져가지고 잠을 즐깁니다. 여러분, 수다 떠는데도 시간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 힘이 들잖아요. 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수다 떠는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는 힘든 걸 바로 아는데 수다 떨 때는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재미에 폭 빠져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낭비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저녁이면 고라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아침 내내 하루 종일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 장단점을 말하다가 밤이 다하도록 잠에 떨어져서 수면에 떨어진대. 우리 삶이 되게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삶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나 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 안 피곤해? 나가 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날이 반복이야. 그래서 백수 과로사를 한다. 백소가 과로사라는, 그렇게 힘들다는.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요, 이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요 꽤 쏠쏠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근데 남 칭찬하는 건 지루해 안 지루해? 그건

재미없어. 칭찬은 잠깐이지 길게가 재미가 없어.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난 해봐서 알아요. 아, 이거 시간 잘 가요. 지칠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도 에너지 남기는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밤에는 뭐예요? 저녁에 앉아서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데 뭐예요?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연차, 출가, 도수사라, 도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주를 받을 뿐이라. 피로 삼계 출두난 하리라. 정말 삼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스님이나 출가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삼계가 뭐가 삼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어? 그를 통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삼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의 얘기로 하루 보내고 저녁이면 잠 씩씩 자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의 얘기 즐겨 해서 업을 짓기가 바쁜데 어찌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기십은 거 중중하야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신상 평등이어다. 마음이 항상 평등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 보면 우리 이 수백 명 불자들이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주로 놀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주로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과일이 하나 생겨도 나한테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거 없애라고. 그거 없애라고. 나하고 가깝고 먼 거 따지지 말고 대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된다. 평등. 좋고 나쁨을 갖지 마라. 더 닦는 가운데 수행하러 왔는데 같은 도만이지 뭘 그걸 그렇게 차별할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응?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 도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삼계를 뛰어넘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도반이 되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그랬어요. 도반이란 말이죠. 신상평등이다. 하래 사찰은 애착을 끊고 어버이를 하직함은 법계 평등이니 법계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니 진리를 찾아 나서는 부분은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등졌어요. 부모를 등지고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스님들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등해야 되느냐. 만인을 자식처럼 평등하게 대하라.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데는 부모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분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보편적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별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하거든요. 그렇듯 출가를 했거든, 절에로 오셨거든, 진리를 공부하려거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상불경보살품이 나오잖아요. 뭘 보라고요? 불성을 보라는 거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게 과거 부처님이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서 진리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차별해서 그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은 꽤 어리석은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고쳐서 그 부분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처님 가까이에 불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계 평등이니 약요 친소면, 만약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있으면 신불 평등이라, 마음이 평등치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깝고 먼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다 도반이야. 친한 사람 왔다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친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말이 퉁명스럽거나,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다 소중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권해, 불성. 그는 불성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라. 수부출가나 비록 다시 출가한다 하나 하덕 지으리요, 무슨 덕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내 마음을 키워서 바꿔야 그게 수행이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에 또 출가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행자는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지, 모래알을 삶아서 밥을 지을 밥은 되지 않듯,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개똥타러 모인 게 아니라 이거죠. 친목계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친목동무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부분이 본질이 세상을 보는 부분에 차별을 가하지 않고 평등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나도 이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까. 여러분, 듣고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듣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양무 증에 지취사하면, 만약에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취사가 없으면, 신상에 나요 고락지 성세리요,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고통과 즐거움의 그 모든 부분은 다 뭐에 만들어져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보면 세속의 삶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이익과 손해를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가까이 얻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운 것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내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라 그래요? 다 좋은 거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 맞잖아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서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쳐야 돼요. 나누는 마음을 없애면 고요해져.
미워하는 마음도